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의미로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사람, 답정너라고 하죠. 재밌는 거는요, 답정너들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낸다는 거죠. 요즘 답정너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들 화를 낸다고 해요. 인공지능 챗봇에게 말이죠. 너 지금 그 말 확실해? 책임질 수 있어? 다시 생각해보고 답해봐.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이죠. 어쩌면 그들도 인공지능의 답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서 더 화를 내는 거 아닐까 싶은데, 혹시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들었다면 답이 틀린 건지 내가 듣고 싶은 답이 따로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권이 금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그곳을 꾸준히 찾는 것이 신체의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바로 영화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생활 공간인데 일본 도쿄과학연구소 연구진이 영국 50세 이상 성인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 악력 등 다양한 건강지표를 종합해서 참가자들의 생리학적 나이를 산출한 뒤에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빈도와 비교를 했는데요. 분석 결과 꾸준히 영화관과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 연극, 오페라 등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생물학적 나이는 66세였지만요. 참여 빈도가 낮은 사람들의 평균 생물학적 나이는 70세로 약 4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래는요. 아, 이 노래 들어야죠. 이 노래 나올 줄 아셨죠? 프라이머리입니다. 자니.
1: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2번 잔이였습니다. 잔이.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헤어지고 나서 특히 새벽 시간대. 자, 2부 마무리합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윤인희 씨가 청해 주셨죠. 3부에 뵙죠.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출근 시간대보다 지금 이동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고속도로인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신월 부근에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일대가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수원 1차로에 버스 사고 처리 중인데요. 수원 신갈 나들목부터 여파 받습니다. 이후 달리는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 안성분기점 5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 나들목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구름이 그린 달빛 OST에서 별후 광음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6217님. 지난번에 낚시광 남편이 한치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100마리나 잡았다며 당당하게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올 땐 빈손으로 왔길래 왜 빈손으로 왔냐니까 자기는 낚는 맛이 좋아서 다니는 거라 다 풀어주고 왔대요. 사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인이 잡은 게 맞을까요? 저도 사진을 이렇게 좀 사진을 검사해 본 결과 약간 좀 그 수산시장 경매장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애들이 금방 죽어서 풀어주는 수가 없는데 한치는 또 애들이 금방 죽거든요. 성질이 급해서 이걸 그냥 풀어주셨다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한강 유람선 탑승권 선물로 드립니다. 5446님, 지난주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싶었죠. 받아보니까 아빠 버스 놓쳐서 학원 늦을 것 같아. 택시 좀 불러줘. 라고 하네요. 왜 버스를 놓쳤냐고 물어보니까 떡볶이 먹다가 놓쳤어. 라고 하네요. 떡볶이 먹는 게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나이죠. 아 그냥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아이 뭐 그쵸. 예, 더 중요할 수 있죠. 예, 떡볶이 얼마나 중요해요. 학원보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칫솔 치약 클렌징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2812님 청해 주셨고요. 김필의 내일 그대와로 이어집니다.

웬일로 부장님, 팀장님, 차장님들이 다 휴가를 쓰셔서 출근한 후배들한테 와, 어린이날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했는데 다들 난감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막내 직원들끼리 벌써 점심 메뉴를 다 정해놨는데 제가 눈치 없이 낀 건가 봐요. 저도 아직 마음은 어린데 후배들한테는 저도 불편한 상사인가 봅니다. 요요, 외롭네요. 하셨습니다. 13년 차 과장님이시면은, 과장님들도 그런, 약간 그런 취급을 받으시나요? 조금 외로우시겠습니다. 딱 중간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네. 위로 부장님, 팀장님이 계시고,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네, 혼밥하시죠. 편하게. 예. 9714님, 아침에

0: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돌발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 지나 1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잠실대교부터 여파봤고요. 이후 방화대교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도 고장난 차 서 있어서 1,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나들목에 버스 사고 발생했습니다. 두 개 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수원 신갈 나들목부터 여파받고요. 이후 양재부터 밀립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 또 호법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가 올래.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077님이 주셨어요. 요즘 저 마음이 어수선해서 명상을 하는데 잡생각이 더 나네요. 이 도가 트려면 멀었나 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저 범

이정현 씨도 화를 많이 내네요. 그죠? 예. 아직까지! 예,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예. 아, 그때는 화를 많이 내야 됐어요. 노래가, 노래 자체가 화를, 아, 좀 이렇게 내면서 노래를 불러야 이게 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예, 아, 정현 씨가 화가 많이 났네요. 자, 요즘은 저기 뭐, 좀 끈적끈적하고 좀 화 많이 나시죠? 예, 이 노래로, 예, 대신 화를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예, 장미화님, 김윤정님, 예, 휴가 둘째 날이라고 해주셨고, 아, 홍명숙님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다가 제가 머리를 파마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올리고 있는데, 어, 악착같이 뽑으셨네, 머리를. 예. 얼마나 수시였으면 이렇게, 아이고, 클로즈업을 이걸 왜 잡니? 예. 자, 아, 저녁에 두 시간쯤 러닝머신 뛰면은 잠 푹 자겠네요. 라고. 너무 늦게는 뛰지 마시고. 김미연님. 전 휴가 가면 잡생각 사라지던데 돈을 써야 되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걱정 잡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걱정이에요. 걱정.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다 걱정하게. 예.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와 함께 이번 주 차트와 키워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전민기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저희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민기 씨 들어오세요.

0: 통화 빌런.
1: 아. 이건 어디 가도 문제야.
0: 아니, 헬스장에서 통화 왜 이렇게 하세요? 요즘에는 그거 이거 뭐지? 이어폰 끼고서 그냥 블루투스, 통화하시는 블루투스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이거는 어디 가도 문제야. 네. 예. KTX 타도 꽉 있어.
0: 맞아.
1: 그렇게 나가서 밖에
0: 복도가사라고 하는데
1: 안 해.
0: 말 안 들으셔.
1: 자기는 안 들리나 봐. 그 통화 내용이 안 들린 줄 아는 거야.
0: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1: 아니, 거기까지는 아닌데.
0: 아니, 전 봤어요.
1: 아, 진짜 저 얼마 전에 저도 저 어디 갔더라? 네. 갔는데 아, 또 외국인이 이렇게 떠들어.
0: 외국인들은 진짜 크게 해요.
1: 아, 짜증나.
0: 진짜 크게.
1: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전화를.
0: 그게 와. 또 어떤 나라는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아, 이탈리안 거 어디는 다 통화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네, 크, 이걸,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1: 내가 Shut up!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0: Be quiet 해야죠.
1: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옆으로 쳐가지고.
0: 네. 예, 예. 자, 러닝머신 천천히 걸으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계속 큰 소리로 통화하는 유형.
1: 아, 그러니까.
0: 이 볼륨이 아, 또 커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다 들려요. 또 예, 스피커폰 예, 예, 수준으로.
1: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예. 그 블루투스는 좀 귀엽잖아요. 근데 네. 이어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아, 이어폰 이만한 거.
0: 어, 맞아.
1: 한보따리짜리.
0: 네, 한보따리.
1: 손방망이. 네. 그거 꼭 끼고 하면은. 네. 아, 그냥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아, 저렇게까지 저렇게 큰 걸 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막 내용이 다 들리니까.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운동 중에 이제 통화는 좀 피하시고 급한 전화는 사실은 나가서 받는 게
1: 그러니까
0: 예의죠.
1: 남한테 피해를 주면 예. 안 되죠. 예.
0: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실 각종 휴대폰 빌런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나 드라마, 뉴스, 이 스피커폰으로 쩌렁쩌렁하게 틀어놓고 운동하는 유형도 있고요. 이제 기구에 앉거나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이제 휴대폰만 보고 있는.
1: 아 유형. 그래 그래 그래. 그거
0: 천천히.
1: 그거 있어 그거.
0: 어 되게 이거 무게도 약하게 해놓고서 어. 계속 이거 보면서. 보통 이게 안 저, 내려와.
1: 나 그거 한번 해야 되거든. 네. 하체 운동 때문에 안 내려와.
0: 맞습니다.
1: 그럼 내려오세요 말도 못하잖아. 네. 참, 맞네, 맞네, 맞아.
0: 그리고 맞아. 이제 덤벨 한번 들어 올렸다가 깨톡, 또 덤벨 한번 또 했는데 깨톡하면 한번 하고 내려놓고 또 깨톡, 깨톡을 그거를 소리로 안 해놨으면 좋겠는데 또 소리로 해놓으세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장시간 자리만 차지하는 꼴불견 그래. 중에 꼴불견.
1: 아, 그건 진짜 나 싫더라. 나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코스가 있거든요. 몇 개.
0: 맞아요.
1: 한 네 개만 하거든 그냥. 네. 어, 그냥 앉아가지고 중장창 스마트폰 보고 있어. 내려와야 나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하체 해야 되는데. 그럼 맨몸 스쿼트 하는 거지 뭐. 파파 네. 하면서. 예.
0: 그러니까 운동할 때 사실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면 좋은데 요즘에 다들 어찌 보면 중독 수준이에요. 저도 손에서 에이. 못 놓으니까.
1: 뭐 어차피 계속 그거 이제 네. 먹고 사니까.
0: 그러니까 이해는.

0: 없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헬스장은
1: 아유, 안 달리나.
0: 예, 공용 시설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1: 러닝 할란다 러닝.
0: 아유. 대부분이 늘 잘 지키는데 한두 분이 이렇게 되면은 그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1: 아, 난 드라이로 거기 말리는 거 보면서 짜증 나가지고. 아, 안 다닐라고 진짜. 아,
0: 이거 있다. 봄햇살님은 땀을 양말 신은 발로 닦는 분도 봤어요. 아, 이거 너무했다. 아니, 그 닦을 게 없으면 사실은 휴지라도 뽑아서 닦아야 되는데 자기 양말로 닦았대. 이동철님, 아... 에어컨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 땀 벌리면서 곁땀 말리. 어, 이건 나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 나는 단 한 번도 드라이로 이런 거 한 번 적이 없어.
0: 자, 신경식님, 사이클 운동하고 땀 한 바가지 흘려서 손잡이랑 의자가 흠뻑 젖었는데 그냥 가시는 분요. 손잡이랑 의자는 좀 닦읍시다.
1: 아, 정말.
0: 닦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아셨죠?
1: 아, 본인이 땀이 많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좀 닦고 가야지. 아, 예의지 그건.
0: 왜냐면 이제 뭐 이거 벤치프레스 하려고 앉는데 뒤에 젖어 있으면 사실 되게 불쾌해요. 그걸 사실 내 수건으로 닦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 닦긴 닦아야 되니까 닦는데.
1: 나는 러닝머신 뛰는데 물 먹고 컵 거기다 놓고 가는 사람도 너무 짜증나.
0: 그래 맞아.
1: 아, 정말.
0: 맞습니다.
1: 안 다닐래?
0: 안 다녀.
1: 러닝 뛸래 러닝. 예, 예.
0: 자. 다음 거 가볼까요?
1: 아, 뭐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예.
0: 세 번째입니다. 예. 나는 파파라치 파파파파파라치.
1: 그 뭐예요?
0: 네, 노래 너무 잘 못 불렀는데.
1: 감면?
0: 촬영 빌런.
1: 파파라치.
0: 예. 촬영 빌런이에요.
1: 아, 그것도 뭐야?
0: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사실 운동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 있어요. 에스라인 자랑, 근육 자랑, 포즈 바꿔가면서 계속 사진만 찍어대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태그 달리죠. 해시태그 샵 헬스, 샵 근육, 샵 복근, 샵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샵 2시간 러닝 중. 이게 뭐 나르시즘인지 셀카 중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진 찍으면 휴대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2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1: 휴대폰 2개 갖고 될 것 같아.
0: 맞아. 게다가 이제 헬스장은 사방이 거울이라 사실 한껏 찡그린 누군가의 얼굴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맞아, 지워줘야 맞아. 되는데 또 안 지우고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1: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이건 이제 여성분들의 문제인데 옷을 너무 쫙 분으로 입고 하면은 좀 민망해하고 민망해가지고 쳐다보면 뭐라고 할까봐 민망하고
0: 맞습니다.
1: 아 쳐다보면 눈길이 가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쫙 붙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
0: 맞아요. 네,
1: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정도죠. 예, 네. 예, 예.
0: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더 가관인 거는 영상 빌런들이 있는데
1: 그 뭐예요?
0: 헬스장 한 가운데 이제 카메라 거치해놓고 요즘은 어떤 분들은 이거 핸드폰 이렇게 거치해두는 거치대 세워놓고서 이제 운동하는 거 찍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브이로그를 몇 시간씩 찍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 근데 보통은 헬스클럽에서도 촬영을 못하게 할 거요. 그렇지 않나요?
0: 아, 근데 뭐 이거 찍는 분들 계세요. 아, 영상.
1: 뭐 네. 셀카야 가능하겠지만 괜히 옆에 운동하시는 분들 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0: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 1대1 PT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헬스장을 집 앞에다가 뭐 그렇지. 본인이 차린 다음에 그렇지. 뭐 그건 뭐 마음대로 뭐 하셔도 되는 거니까.
1: 1대1 PT 받는 경우에는 네. 뭐 어떤 옷을 입고 가고 뭐라도 상관없죠.
0: 네. 아니면 예, 어떤 예. 특정 시간대 가면 아무도 없을 때 있어요. 뭐 그럴 때 자유롭게 하시고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은 주변 사람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
1: 일단 공공장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공장소인데.
0: 그럼요.
1: 거기서 그 촬영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예.
0: 여기 맞네요. 박지혜님도 헬스장 셀카빌 본인만 아, 찍으면 다행인데 옆 사람 뒷 사람 다 나오게 그러니까. 찍으면 너무 싫죠.
1: 맞아.
0: 김병렬님 거울 앞에서 운동은 10초 셀카는 10분 찍는 분 있어요. 0597님 원판 쌓아놓고 앞에서 5만 가지 포즈로 사진 찍는 분들. 거기는 이제 기구할 때 원판을 높이 쌓아서 자기 높이 맞추려고 뭐 다
1: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찍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0: 그치.
1: 지금 저 찍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찍은 거예요. 그렇게 오해 사는 경우도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촬영 잘 찍는데 왜 저를 찍으세요? 안 찍었다.
0: 맞아.
1: 전지 모르고.
0: 맞습니다.
1: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오해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0: 조심하셔야 돼요.
1: 예. 그런 걸로 그냥 실갱이하면 안 되시니까 더우니까 조심하시기
0: 좋습니다.
1: 바랍니다.
0: 예. 네 번째 가볼게요.
1: 왜 그래?
0: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1: 뭐야?
0: 소리 빌런.

이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다 다치세요.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 운동 박사 등판인데 헬스장 돌아다니면서 남의 운동에 감나라 배나라 구구절절 참견하는 유형. 근거 없는 정보가 이제 부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상 또 시켜요. 가져가셔서 무엇 하시는지. 수건을 왜 가져가지?
1: 근데 나는 양말은 한번 가져온 적 있어요. 양말.
0: 실수로.
1: 모르고.
0: 그래.
1: 모르고.
0: 아 그럼 다시 갖다 주면 되죠. 예.
1: 안 갖다 줬어요.
0: 왜요?
1: 까먹고요.
0: 이번에 갖다 주세요.
1: 저번에도 저기 바디 로션을 제가 들고 나왔더라고요.
0: 그런 거 실수를 할 수 있지.
1: 정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바디 로션도 작은 것도 큰 거잖아. 그걸 들고 내가 차에 내가 나온 거예요. 어 이거 여기 내 손에 있지.
0: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럼 이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예.
1: 샴푸나 블루투스는 한 10번은 놓고 왔을 거야.
0: 그럴 수 있어요.
1: 다 놓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0: 근데 예. 한 달에 50장 이상 시킨다.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1: 뭘 50장을 시켜?
0: 수건을 하도 가져가셔갖고.
1: 그건 안 되지. 예,
0: 수건 제발 좀 갖다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모르고 그러셨겠지.
0: 맞아. 아 맞아. 이것도 있다.
1: 뭐야?
0: 아 이거는 저도 한 번은 반성해야겠다. 5040님이 원판 빌런이요. 기구에 무게 원판 잔뜩 껴놓고 원상복구 안 하고 가는 분들도 너무 빌런이에요.
1: 아, 그건 맞아. 그것도 문제야.
0: 그리고 이거를 빼서 양쪽에 요 무게대로 이렇게 껴놔야 되는데 막 엉터리로 껴놓으면 요 10kg 하나 맨 앞에 맨 뒤에 있으면은 요것도 빼기 힘드니까
1: 빼다가 엎어진 적 많아.
0: 맞아요.
1: 그리고 들다가 그 들다가 잘못해서 옥수수 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요.
0: 그래 맞아.
1: 자기 힘에 맡게 해야 된다 이게.
0: 아 이건 저도 반성합니다. 에. 원판은 제자리 꼭 되돌려 놔야 됩니다.
1: 저는 근데 뭐 반성 안 합니다. 워낙 무겁게 든 적이 없기 때문에 5kg짜리 두 개밖에 안 들어서.
0: 저도 사실 10kg 이상은 잘 안 드는데.

0: 했고 삼국에서는 대국 내내 차분히 집을 쌓는 전략을 택하면서
1: 진짜,
0: 네, 예상 승률 99% 끝까지 지키면서 완승했고요.
1: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0: 그 삼국에서 익숙한 포석 피하고 의도적으로 변칙을 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탄 능력에서는 AI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으로 활용했는데 이세돌 9단이 어쨌든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카타고가 변칙에도 정석으로 수를 뒀대요. 요게 이제 AI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그게 평가입니다. 이제
1: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신진서 우리 기사께서 네. AI와 되게 친한 거야. 신세대잖아. 그러니까
0: 네. 아,
1: MG 아니야. MG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AI하고의 어떤 그 교류를 오래 해오다 보니
0: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1: 이제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이세돌 기사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알파고. 이제 그죠 네. AI가 나왔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약간 네. 서툴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요즘 이제 MG들 신진서 기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잘 다루고 아니까 좀 더 좀
0: 그러니까 이 AI가 어떻게 하냐면 예, 예. 기존에 있던 모든 수들을 다 넣어가지고
1: 그렇죠.
0: 그걸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고 자동적으로 이기는 확률을 계산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이 카타고도 보지 못한 어떤 수를 딱 두니까
1: 그러니까
0: 예, 이겼던 거죠.
1: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 알고 한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1: 진짜 자랑스럽네요. 진짜로.
0: 어쨌든 예. KBS랑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도 AI의 도전을 계속하겠다. 너무 예.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컨텐츠로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으면 좋겠고 바둑의 재미를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바둑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에 관심 갖고 또 어린 친구들이 시작하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에서 나는, 하신 것 같아요.
1: 나는 그걸 예. 좀 더 재밌게 하려면
0: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 같이 이렇게 바둑 두는 분이 이제 그
0: 카타고
1: 카타고 대신 사람이 해주 놔주잖아요. 그거를 로봇가 놔주면 로봇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로봇도 요새 저
0: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할
1: 피지컬
0: 것 같은데.
1: 피지컬 AI 네. 요새는 충분히 나오니까.
0: 아니 우리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1: 로봇이 딱 네. 앉아서 로봇이 놔주고 네. 여기 우리 신진서 기사님이 앞에서 놔주고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
0: 네.
1: 나는
0: 네.
1: 사람이 하는 것보다 왠지 좀 진짜 로봇 AI를 이기는 느낌이잖아. 그런 것 좀 해봐요.
0: 보긴 본 것 같긴 한데.
1: 한번 해봐요. 아무튼, 그럼 재밌을 것 같아. 해봐요. 그럼 관심 더 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1: 아니, 다, 네. 그게 다예요.
0: 신공지능이란 말이 나왔대요.
1: 예.
0: 구기현님이 예, 바둑기사다운 차분함에 반하고 실력에 감탄합니다. 양혜종님, 신진서, 이세돌, 이창호 대한민국 레전드들 신은주님 AI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지면 안 되죠 라고 하셨고요. 남경배님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에 똑똑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자랑스럽습니다 하셨고
1: 맞아.
0: 김영찬님
1: 진짜 자랑스럽죠.
0: 전 아까 AI랑 오목 두 번 했는데 다 졌어요.
1: 예, 예. 아 진짜 재밌다. 진짜 그 신진서 우리 저 네. 기사는 대단한 거예요.
0: 너무너무.
1: 사실 뭐 바둑이 일본 중국 우리만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중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0: 네. 예.
1: 그 고수들이 많을 텐데도
0: 10억이 넘나?
1: 진짜 1억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0: 10억이군요.
1: 10억 예. 10억 더 되지 사람아. 네. 인도가 이겼지 근데.
0: 네.
1: 다행이다.
0: 자 어떻게 할까요? 노래 들을까요?
1: 뭘 어떻게 해요? 예, 노래 한 곡 네. 듣고 가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백화점에서 로봇이랑 오목 두고 있다고 오목 두고 왔다고 로봇이랑.
0: 네, 로봇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예. 저도 보긴 봤어요.
1: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다 그런 얘기고.
0: 네, 어떤 분이 AI랑 화투 쳐서 본인 이겼다고 또 자랑해 주셨고요.
1: 예, 잘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많이 이기세요. 헌트릭스의 노래입니다. 골든.

0: 우리의 또 자랑이죠. 예, 우리 네. 골든 헌트릭스.
1: 네. 어, 예. 7578님 이거 소개해 주세요.
0: 예. 밖에서 보고 있는데 제주에서 왔어요. 사랑해. 어떤 분이세요?
2: 아, 반갑습니다.
0: 근데 여기 왜 왔어?
2: 서울 구경. 박명수 어, 형님 보러 온 거죠.
0: 그래요? 예, 지, 감사합니다. 예. 제주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3: 네.
0: 그 나랑 자리 바꾸자. 나 내가 제주도 갈게. 어? 나 여기 싫어. 어, 예, 예. 자, 저희가 저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와,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 멀리서 오셨네요.
0: 아이고, 예. 감사하네요. 이렇게 갈 데도 많은데 여기.

0: 그러면서 예. 예. 아무튼 비 피해 네. 예.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좀 바라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방학 퀴즈 있어요?
1: 네. 방아 방학 퀴즈 빠르게 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바둑으로 AI를 제패한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소식 전해드렸는데 신진서 구단한테 역전패를 당한 이것 현재 가장 강력한 바둑 AI 프로그램 이것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알파고 2번 카타고

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방학 퀴즈의 정답은요, 2번 카타고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BTS의 노래 수임 맞아요? 수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괜찮아요. 예, 정식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단 괜찮습니다. 예, 즐거운 여름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재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지나 4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일대 차량들 서행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 지나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 한남대교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교에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1차로 통제 중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처리 중입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부터 양재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 호법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덕소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집에 가고 싶다, 놀고 싶다 투덜대다가도 일이 내 앞에 딱 떨어지잖아요. 최선을 다하고요, 더 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앓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대본에 트롯 퀴즈, 비트박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 진짜 열심히 해요. 왜 자꾸

7월 24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도겸의 Go였고요. 저는 오후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그 앞에 인트로가 이게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 노래가 되게 벅차오르는데요. 약간 그 무슨 만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고해야죠. 네, 갈 수만 있다면 가야죠. 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인트로 되게 힘이 난다고 너무 좋다고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오수진님께서 나까지 열심히 살게 하는 선한 영향력임. 그럼요. 우리 또 나 혼자만 열심히 살면 억울하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 열심히 사는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오늘 하루 힘내시면 됩니다. 송서현님께서 폴킴 정신 차릴게요

소개팅 있으신가요? 있다면 화이팅입니다. 진짜 멋지게 우리 지영 씨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런 지영 씨라면 안 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한 주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열일했다 저한테 보내서 제가 소문 내드릴게요. 소개하고 커피까지 보내드리고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폴킴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씩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청취자분들끼리 우리끼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게요. 네, 꼭 알려주세요. 그럼 그동안 잠깐

하는 일은 뭐죠? 약간 욕심도 있고 약간 조그만데 약간 뭔가 자존심 세고 약간 요런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자전거 탔으면 앞에 갔을 것 같긴 해요. 네. 장영수님께서 부산 너무 더워서 매미도 이제 지친 듯 목소리부터 힘이 없이 들리네요. 매매 큰 소리였는데. 아, 그래요? 저는 어젯밤에 한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제 침대 누워서 자려고 했어요. 근데 매미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슨 우리 집 앞에 나무가 바로 있는 게 아닌데도 매미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서 저 매미 어떡하지 정말? 내가 창문 밖으로 매미 우는 소리 좀 조용히 하라! 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대구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대구도 너무 건조하고 덥더라고요. 네. 김병수님께서 폴디 제주도 많이 덥네요. 그냥 더워요. 아니 분명히 7월 달에 장마라 그랬거든요. 그 비가 막 서울 쪽은 많이 이렇게 내리기도 했지만 안 오는 날도 꽤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정말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돼요. 4267번님께서 지금 창원인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서울 쪽은 비가 오던데 어떻게 하면 창원에도 비가 올까요? 아,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원에도 비가 올지? 글쎄요. 제가 뭐 가서 뭐 그 페스티벌처럼 물이라도 좀 위에서 뿌려드릴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뿌려드리는 거 위에서 약간 차차차 있잖아 차 너를 만나 차 이렇게 물을 뿌려드리면 좀 어떻게 더위가 가실까요? 잠시 후에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커피 클래스입니다. 폴킴의 커피를 받고 싶은 분들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혹은 늦게

한번 만나볼게요. 7399번님께서 내일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라 가을광장과 폴킴님 있잖아 들으면서 공부로 밤새려고요. 커피 필요합니다. 7399번님은 가을광장의 애청자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노리고 지금 정조준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커피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컴퓨터 자격증 시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7099번님께서 낮에는 본업하고 퇴근 후 대리운전으로 부업 갑니다. 힘든데 금요일이라 콜 많을 것 같다 한편으로 신납니다. 커피 먹고 불타는 대리운전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또 이렇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은 또 이렇게 밤이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제 졸음 피하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6087번님께서 오늘 저녁에 몇 년 만에 연극 예약을 했습니다. 저녁 8시 공연인데 집에 가서 쉴 시간이지만 과감하게 문화생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캐어 있어야 합니다. 폴킴님 커피 부탁해요. 요즘 연극이면 뮤지컬이면 진짜 다 비싸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잠들어서 놓치면 큰일이니까 제가 커피 챙겨드릴게요. 네, 오늘 문화생활 즐겁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강욱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들려드렸습니다. 아니 이강욱님의 신청곡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다른 거랑 섞어서 읽었어요. 아 우리 강욱님 미안해요. 내가 네 그냥 그래도 저는 강욱님이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강욱님이 다른 강욱님이 이걸 신청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어? 나 이거 신청한 적 없는데 하면은 다른 강욱님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7099번님께서 폴킴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묻고 힘낼게요.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답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끊고 다음날 이어보시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 밤 안에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내야지 해서 끝냈다기보다는 멈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봤던 게 맞는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늦게 자고 나면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재생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한 두 편 정도, 정말 많으면 세 편 정도까지 보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예전처럼 완결이 나지 않은 이런 드라마 시리즈물도 잘 보는 편입니다.

0: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후까지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시은님께서는 폴디 편의점 진실의 의자 알아요? 드르륵 하고 착 앉는 순간 친구들과 새벽 동안 떠드는 건 기본. 최근에도 동창 친구들이랑 한참 떠들었네요. 아, 편의점에서 앉아서 떠드는 거예요? 헉, 괜찮다.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만점입니다. 네. 근데 저는 모래 때문에 좀 별로. 네. 어릴 때였으면 모래 때문에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여기 가기에 딱이네. 여기 가기에 딱이야. 네. 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약간 그 이쪽 그 재민이 그쪽으로 가면 약간 이런 가사 나오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시원한데요. 아니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엄청난 힌트였어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우리 제작진이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친 네 글자 단어 뭐였을까요? 근데 이미 정답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답 먼저 읽어볼게요. 9151번님께서 유부초밥. 그래요. 네, 여기 가서 유부초밥 포장해 가서 먹으면 맛이 있겠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송소연님께서 여름 참치. 여름 참치? 여름의 참치는 뭐죠? 7868번님께서 탕수육. 맞아. 이 중간에 이 한 글자 때문에 저도 약간 탕수육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탕수육 올 것 같은데 세 글자라서 안 오려나 했는데 탕수육. 센스 있게. 6637번님께서 제육볶음. 네? 제랑 육이 들렸는데 말입니다. 여름에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매일 많이 먹는

있거든요. 근데 아 여기 괜찮다. 거기 매출 많이 오르겠는데. 7397번님께서 다이어트 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출근이 오후 2시라 그 전에 운동도 하고 생각도 정리할 겸 배달 알바하고 있어요. 지금은 치킨 배달 중이에요 하면서 진짜 처음으로 셀카 보내주셨어요. 셀카 보낸 거 진짜 거의 손에 꼽지 않아요? 아 지금 배달 가방 뒤에 메시고 네 아래 네, 부동산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울 앞에서 셀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아 나 이렇게 셀카 보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아마 보이는 라디오에는 너무 얼굴이라서

0: 추천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5: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좋다.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런 잔망을 또 제가 부렸었네요. 지다혜님께서, 우와 축하드려요. 저는 직원 구하는데 이력서가 너무 안 들어오는데, 좀 전에 온 사연 중에서 이제 면접 합격하셨다고 했던 사연에 축하한다는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진짜 이렇게나 마음씨가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력서가 안 들어오는구나. 이게 참 어느 쪽에서는 취업이 어렵다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고속도로 하행선 차량들이 벌써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 산패부터 남양주 금속까지 이동량 많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몰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 1차로에 사고 있고요. 이후 일직분기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야서 4터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미리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 반대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1: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

채널 오만대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김영빈님께서 초보 운전인 언니의 차를 타고 양평 두물머리로 핫도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운전 연습도 할 겸 저랑 가자는데 썩 즐겁지가 않아요. 초보 운전에 왜 하필 날 데리고 연습을 하겠다는 건지 긴장돼.

0: 가요광장 재밌어? 화난 버전, 깍쟁이 버전. 가요광장 재밌어? 이거는 그냥 목소리만 바꾼 거예요. 가요광장 재밌어? 이런 거고, 아재 버전. 가요광장 재밌어? 전국에 계신 수많은 아재분들 너무 죄송해요. 네, 아저씨들. 네, 저도 아저씨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오늘은 관리 중 여행 유튜버 여행가제이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사실 이미 제 옆에 와 있어요. 뭐 살짝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제이라고 합니다. 우후! 반갑습니다.
0: 어플 콩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우리 여행가제이님이 지금 좀 굉장히 이렇게 구릿빛 피부로 지금 나타나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6: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7: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8: 일양약품.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땅스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할 때는 네. 좀 텐션 높이는 게 맞는 거죠.
1: 아 높여도 되고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0: 아,
1: 되죠.
0: 아, 네,
1: 왜요? 뭐 DJ 하시려고요?
0: 아 그건 아니고
1: 지금 제 자리 지금 넘보시는 거예요?
0: 또 청취자분들이 또 이 아. 시간대에는 또 활기차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1: 아, 아마 그냥 우리 그 여행가 제이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다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머드팽님께서 폴킴 씨 옆에 계신 분 조각상이세요. 폴킴 보다 보니까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네요.
0: 아이고.
1: 차단. 차단. 우리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영지 씨가 먼저 읽어볼까요?
0: 아, 네. 은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님 긴장 푸세요. 예천의 자랑이신데.
1: 아 예천의 자랑이요?
0: 예천이 너무 작은 도시라. 네. 네.
1: 아 자랑 근데 이거 자랑스러울 만하다. 81만 구독자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아유. 81만의 구독자가 생길 수 있나요?
0: 아니, 더 많은 팬분들 갖고 계신데 좀
1: 제 너튜브 보세요. 저 지금 없어요. 저 진짜 없어요.
0: 아 긴장 풀려고 하셨는데 너무 네. 긴장이 되네요 지금. 아,
1: 제가 한번 또 긴장 우리 같이 하면 되니까 네. 양정우님께서 왔어요 와 요요요 야 완전 이거 완전 힙합인데 왔어요 와와와 요요요 네 장세정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장세정님 보내주셨습니다. 너튜브 영상보다 얼굴이 동그래 보여요. 아 동그래 보여요?
1: 어디 잠깐만 어디가 동그래 보여요? 이거 카메라의 차이인가 하셨는데 저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동그란데요? 지금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진짜 칼이에요 칼.
0: 아이, 그 아예 또 별명.
1: 지금 피부톤 빼고는 완전 발라더예요.
0: 피부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어제 기부했거든요. 아. 살이 좀 많이 탔어요.
1: 아니 그래서 근데 더 훨씬 더 근육질로 보이고.

0: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8686님께서 제이님 마음도 멋지고 섹시한 사람이에요. 80만 구독자 넘었을 때 기부도 했다고요. 아, 또 이런 또 미담을 또
0: 자꾸 이렇게 미담 만들지 마요.
1: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네요.
2: 좋다.
0: 아니 왜 내가 미담을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영님께서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친분이 있었나요? 제가 여행가 제이님을 한 작년 재작년쯤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부터 여행가 제이님 여행 가는 영상들을 이렇게 좀 보기 시작했고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갔다 왔었죠.
1: 맞아요.
0: 어디 갔었죠?
1: 일본 여행 갔다 왔죠.
0: 네. 거기 이름이 뭐였어요?
1: 이름이 뭐였죠?
0: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0: 좋습니다. 여행에 관한 모든 것 물어봐 주세요.
1: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여행할 때 조금 고민된다거나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셔서 헷갈리는 분들 진짜 여행 전문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2: 전문가라니.
1: 사연 보내실 곳에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휴가 얘기를 저희가 최근에 진짜 청취자분들이랑 많이 했어요. 뭐 조만간 바다로 갈 거다, 해외여행 갈 거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네. 여름에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0: 네. 제가 나름 또 음악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1: 노래 좀 아니 그 빨리 그 내 거 커버한 거 올려 달라니까요. 공개해줘요.
0: 부끄러워라.
1: 아니 좀. 아니 우리 공개하는 거 제가 설득 좀 해보고 있을게요. 자, 젠젠바리 우영진의 One More Day 듣고 올게요.

0: 젠젠바리 우영진의 One More Day 듣고 왔고요. 오늘은 관리 중 여행가 제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예천에 계신 네. 그 우리 영진 씨 어머니께서
1: 엄마가
0: 이 지금 라디오 어떻게 듣냐고 해서 링크도 보내드리고 지금 뭐 이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예천이 경북이라서 대구 주파수로 잡아야 된대요. 102.3MHz 102.3MHz로 들으셔도 되고 콩 어플로 들으셔도 되고 꼭
1: 일단 알려드렸어요.
0: 아, 우리 어머니 듣고 우리 영진이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이렇게 아들을 멋지게 낳아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덕분에 여행도 가고 앨범 커버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1: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0: 6589번님께서 제이님 못하는 게 뭐예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몸도 좋고

0: 분 몸이 진짜 좋아요.
1: 아닙니다.
0: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몸을 만져봤는데 바로 힘을 빡 주더라고요.
1: 누가 만지면 자동 반사적으로
0: 운동하는 사람은 바로 힘 주거든요.
1: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0: 아니 이 다음 거 읽어주세요.
2: 아, 정연수님께서 우영진 멋지다 우리 형.
0: 어?
2: 아는 동생이에요.
0: 아는 동생.
2: 제가

0: 아, 저랑도 인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쵸?
1: 어 맞아요. 그 세시 뭐라 그러지?
0: 저희
1: 그...
0: 밴드 이제 저희 공연할 때 우리 이제 엔지니어 네. 분 MTR 엔지니어 분이랑도 지인이더라고요.
1: 맞아요. 격지인인 네. 거예요.
0: 오, 좋아 좋아. 김경민님께서 저 예천 옆 풍천에 사는 팬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옆 동네 출신.
1: 아유, 반갑습니다.
0: 좋겠다. 아, 약간 네. 자랑스럽대. 옆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옆 동네는 뭐 하는 거예요?
1: 어, 어디가 고향이시죠?
0: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1: 아, 광주요? 네, 전라도 광주.
0: 전라도 광주예요. 옆 동네 분들 아, 왜 연락 안 주시지?
1: 좀 분발 좀 하셔야겠네요. 옆 동네 분들.
0: 그래요. 좀 분발 좀 해보기로 해요. 우리. 자, 우리 첫 번째 사연 가볼게요. 제이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음악이 나올 거예요. 네. 자.
2: 닉네임 무객인간님의 사연입니다. 제 MBTI 첫 글자는 I,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P입니다. 내향인 그리고 계획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체로 여행을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도 없었고 딱히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제 여자친구는
3: 오빠! 오빠, 우리 이번 휴가 때 어디 가지? 난 유럽, 미국, 동남아는 질렸는데 호주로 가볼까? 뉴질랜드 어때?
2: 여행이 취미라 33이 된 지금까지 50개국을 넘게 다녔대요. 제 성향을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3: 오빠, 오빠도 여행 좋아하지? 그치?
2: 기대찬 눈빛으로 이렇게 묻는 그녀에게 그럼 거짓말을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우리 커플의 첫 여행이라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행지도 찾아보고 숙소도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이님이 도와주세요. 여행지는 해외 말고 국내였으면 좋겠어요. 아, 여행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안 가봤을 법한 여행지나 숙소 추천 부탁드려요.
0: 네, 무계획 인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아니 혹시라도 여자친구분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더라도 본인의 남자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이제 아까 그 전에 호주도 가볼까 뉴질랜드는 어때 이런 거 봐서는 네. 해외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정말
1: 또 국내 여행을

0: 진짜 많이 가셨다.
1: 제이님은 혹시 뭔가 계산해 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개국?
0: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아. 그 내가 간 나라들을 그 적어 놓으면은 몇 개국을 갔는지 이런 걸 어플이 있더라고요.
1: 네. 한 몇 개국 정도 돼요?
0: 어제 봤는데 57개국 정도 우와. 갔어요.
1: 네. 57개국이요? 네. 와 진짜 멋있다.
0: 7년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가게 됐네요.
1: 아 갑자기 이런 것도 궁금하다. 마일리지도 진짜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0: 제가 마일리지를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 가지고 적립을 아예 못 했어요.
1: 어머. 어 가까운 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0: 아이고. 그 뒤로는 열심히 이제 적립하고 있는데. 네. 네.
1: 아 지금 그래도 많이 모으셨겠네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1: 마일리지로

0: 이건 여자친구니까. 6623번님께서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헤어졌으면 좋겠다.
1: 안 맞아.
0: 안 맞아.
1: 안 맞아.
0: 진짜. 이거 다음 것도 읽어 소개해 주세요. 네,
1: 박강래님께서 여자친구 목소리 뭐야?
0: 오빠 내 목소리 왜 어때서? 내가 어때서? 머드팩님께서 여친 목소리가 사오정. 어때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사오정. 사오정인 여자친구 어때요?
1: 좀 힘들긴 하네요.
0: 여행 가자 오빠. 우리 8646님 것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네, 8646님께서 화성 우음도 추천해요. 대신 비 안 올 때 가세요. 사람들 많이 모르는 석양 맛집이고 근처 조개구이 맛집도 많아요. 제이님 우음도 가보셨어요?
0: 우음은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요.
1: 저도 처음 들어봐요. 화성 안에 있는 곳인가?
0: 우리 여행가 제이도 모르는 곳을 8646번님께서 소개해주셨어요. 우음이 어느 쪽인가요? 약간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 우음. 약간 우리나라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석양 맛집이라 그러니까 한번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가요광장 4부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여행 이야기 81만 너튜버. 이건 진짜 부럽다. 81만 너튜버 여행가 제이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여행 사연 보내주세요. 궁금한 질문도 좋고 뭐 자랑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꿀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0: 내려가면 어디가 나올까 내비랑 지도도 안 보고 오. 어디가 나올까 해서 갔는데 옥천을 딱 이제 종점으로 딱 끝내고 왔거든요.
1: 와,
0: 하필 또 이렇게 나오네요.
1: 아 그런 여행도 너무 재밌겠다. 네.
0: 근데 거기서 현지인 분이 냉면을 추천했어요.
1: 오, 그것도 신기하다.
0: 네. 오. 그 기억이 나네요.
1: 냉면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3093번님께서 요즘 무코도 많이 가던데 무코 어때요?
0: 아 무코?
1: 무코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냥 당일치기로도 많이 가고 1박 2일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0: 무코? 무코는 네. 또 어디 강원도?
1: 글쎄요 제가 아. 또 지도를 잘 몰라가지고 강원도 맞대요.
0: 아 네. 맞아요. 아.
1: 한 제 기억에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0170번님께서 여기가 이끼 계곡이에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이끼 이끼가 하나도 우와. 없는데요?
0: 아니 근데 색깔이
1: 이 바다 색깔 무슨 이 계곡 색깔 무슨 일이에요?
0: 왜 이렇게 청량해요?
1: 아니 약간 무슨 물감 타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1: 약간 호수의 그런 푸른빛도 아니고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0: 약간 뉴질랜드 바다 아, 호수 같은 맞아, 데 저런 맞아. 게 있잖아요.
1: 아, 뉴질랜드 안 가도 되겠다. 아, 우리 이끼 계곡 가면 되겠다.
0: 한국에 있네.
1: 여기 이끼 계곡 어디에 있는 이끼 계곡이라고 그랬죠?
0: 이끼 계곡이 아까 전에 네. 뭐라고 하셨죠?
1: 우리 기억을 못해. 기억. 아 삼척 삼척.
0: 아, 삼척 삼척 삼척.
1: 아 이거 저장 해놔야겠다. 네. 이선미님 이선미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선미님이 해남 보리암 추천. 오. 해남에 가니 너무 좋았어요. 보리암에서 바라본 바다 굿이에요. 해남.
1: 이렇게.

0: 와플을 비교해서 맞죠. 하면 또 가격이 다르거든요. 아.
1: 네. 우리 냥냥펀치님 건 꼭 네, 한번 해볼게요.
0: 냥냥펀치님이 저도 아까 사연자님처럼 극아이인 사람입니다. 내향인인 여자가 혼자서 갈만한 해외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체험보다는 음식, 푸드파이터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음식.
2: 음식이면 내향인인 여자가 혼자서 음식을 먹으러 아, 해외까지.
0: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일본이
2: 아, 아무래도 아,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 어, 맞아. 먹을 게 너무 많고.
0: 그리고 내향인이시면은 또 더더욱이 어, 어. 또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많이 다가와주고 좀 길 같은 거 물어도 맞아. 잘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2: 너무 혼잡한 도쾄 이런 데보다는 이런 말고 조금 한적한 데로 가는 게
0: 저희 갔던 마스야마 추천드립니다.
2: 아, 진짜 너무 아,
0: 거기 너무 좋았어요.
2: 진짜 맛있고 네. 너무 좋았어요. 이현수님께서 제이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제이님은 만약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발리? 하와이? 몰디브?
0: 아, 저 신혼여행으로 꼽아놓은 어? 곳이 있습니다.
2: 어, 알려주실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0: 아, 있죠.
2: 어, 어디에요?
0: 전 포르투갈에 포르투가 너무 좋더라고요.
2: 아, 진짜 가보셨어요? 저 너무 가고 싶은데 가고 지금 이 가요광장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시간... 모든 핑계를 지금 여기 대고 있어요.
0: 많이 뺄 수가 없어가지고.
2: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0: 아, 그냥 저는 그 석양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2: 아, 석양이
0: 거기 일몰 포인트가 있어요. 아, 네. 그 언덕에서 석양 보면 진짜 예쁜데 그 거기 막 다 막 모여요 그 사람들이. 네, 네. 거기서 에그타르트 하나 들고 와인 하나 들고 또 와인도 어. 유명해가지고 딱 하나 먹으면서 석양 보면은 네.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2: 나는 오늘 밤에 내가 당장 몰 그 거기 포르투는 못 가지만 그 여행가 제이님 그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하렵니다. 네. 아니 포르투에서 우리 공개 방송 한번 해보면 어때요?
0: 오 좋다.
2: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0: 그때 저 불러주세요.
2: 가요광장 돈.

0: 소녀시대의 할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시간 진짜 빠르다. 나 여행가제랑 한 3시간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저도요 한참 떠들 수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1414번님께서 이거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2: 제이님 신림 난곡 사거리 근처 샀을 때부터 구독했어요.
0: 디테일하다.
2: 저도 신대방역 근처에서 자취했었거든요. 이렇게 유명해져서 폴킴의 가요광장도 나오시고 제가 더 뿌듯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유명해져서 폴킴의 가요광장을 나오는 게 아니고 여행가 제이 너튜브에 제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2: 아닙니다.
0: 진짜로.
2: 아,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주시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2: 제가 그때도 자취

0: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네.
0: 세정님 것도 소개해볼까요?
1: 네, 세정님께서 희철리즘님과 강원도 민박 영상 어제 봤는데 반갑네요. 이제 구독한 지 일주일 된 구독자입니다. 오지 여행이 해보고 싶은데 진짜 쫄보입니다. 오지 여행 입문으로 갈 곳 추천해주세요.
0: 오지 여행.
1: 오지 여행.
0: 오지 여행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뭘까요?
1: 오지. 좀 도시가 아닌 시골?
0: 시골.
1: 어떻게 보면 또 시골 같은 곳이지 않을까요?
0: 사람이 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1: 좀 예.
0: 추천할 만한 데 있을까요?
1: 해외로 추천을 입문으로. 바라시는 건가?
0: 네.
1: 저는

0: 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진짜 저런 거 눈으로 담아야 되는데 막 사진 찍고 하느라고
0: 바쁘죠.
1: 바빠요. 막
0: 안 찍기도 애매하고 네. 그냥 갔는데
1: 남겨야 되니까 네. 또.
0: 아니 저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어요.
2: 아 여행가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둘의 수다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1: 그러니까,
0: 이제
1: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0: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 네. 아니 좀 자주 나와줘요. 나는 너무 좋은데. 아,
1: 저는 불러만 주면 나오죠.
0: 진짜요?
1: 네.
0: 아 그러면은 항상 아니 여기 앞에 텐트 치고 좀 계셔 보시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틈난대로 불러볼게요.
1: 있어야 되나요? 제가? 저는 근데 연락 받았을 때. 네.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 너무 좋다. 제가 초반부터 우리 가요광장에다가 여행가자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1: 이렇게 좋게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0: 아니 다음 주에 한번 그럼 더 와주실 거예요?
1: 아우 당연하죠.
0: 아니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그 뭐 이렇게 촬영도 좀 해줘요. 나도 이렇게 좀 그 화면에 나가보게.
1: 제 브이로그 촬영이요?
0: 어.
1: 괜찮아요?
0: 해서 중간에 이렇게 좀 껴주세요. 우리 너무 좋지.
1: 그래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 아니 하고 싶어. 생각해. 진짜 비싸겠군요. 아니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좋지 뭐.
1: 그럴까요?
0: 네. 한번 고민해보시고 네. 뭐 싫으면 말고요. 네. 다음 주에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1: 아 네. 즐거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자주 오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오늘 이 여행 얘기 나눈 거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여행가쟁이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비도 안 오고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사진까지 갈매기가 위에 하늘 위에 지금 세 마리가 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날개만 보이고요. 그리고 배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근데 너무 좋다. 저는 갈매기, 저는 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새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이럴 때 약간 과자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있으면 갈매기들이 이렇게 탁 채가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여행 잘 가셨다. 날씨 운이 있으시네요. 날씨 요정인가 보다. 5733번님께서 폴님도 오늘 퇴근하고 급 여행고? 저 너무 가고 싶은데요. 전 오늘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뒤에 노래 녹음하러 가야 돼요. 나는 왜 여행을 못 가는 것인가. 아니 근데 진짜 기회 되면은 오늘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던 삼척 그 이끼 계곡이라든지 뭐 그 무음이었나요? 무음도? 우음도 뭐 이런 데도 좋고 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우음도. 네. 이런 여행지 평소에도 많이 알려주면 저도 잘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꼭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가볼게요. 내일은 노을의 균성님과 함께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진행해볼게요. 주말에도 가요광장 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설 점식님께서 신청해주신 바비킴의 고래의 꿈입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 램프 3차로의 추돌 사고 주의하셔야겠고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입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파이팅 있는 거 좋죠. 근데 파이팅도 출전한 경기를 좀 골라야 돼요. 괜히 나설 일 아니면 한 발 살짝 뒤로, 또 목소리 커질 것 같으면 워워 브레이크. 에너지는 아껴뒀다가 퇴근길과 주말에 몽땅 쓰자고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에스파의 Whiplash로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은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들뜨고 좀 신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연휴는 아니니까 또 뭐 이렇게 신나는 느낌이 있죠.

설레는 것 같아요. 금요일. 이름도 금요일이잖아요. 예쁘잖아요. 금요일. 뭔가 주말을 앞두고 쉬면 너무 좋고 안 쉬어도 좋은. 안 쉬어도 어차피 금요일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 금요일 이어서 좀 더 신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금요일이니까요. 적당히 에너지 쓰면서 이 에너지 좀 남은 거 저장했다가 주말에 발산했으면 좋겠어요. 화날 일 있어도 좀 덜 내고 덜 예민하게 굴어야지 주말을 또 재밌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화를 또 참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 보면은 되게 화 많이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할 말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라든지 안 참는 거 되게 좋겠다 뭐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의 취구미는요. 화를 그래도 참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발산하는 사람보다요. 참는 게 더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되게 대단히 다 화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내 얘기한다 또. 그쵸? 무튼지간에 여튼지간에 오늘 좀 예민한 일 있을 수 있거든요. 좀 화날 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화 잠시 두고 그 에너지 주말에다 다 끌어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말은 네, 뭐 파이팅 있는 거 좋지만 살짝 뭐 참아보는 거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약간 파이팅

0: 대표님 안 만나는 동안 좀 약간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또그 시기 때 저희랑 라디오를 안 하셨는지, 잠시 어디 가 계셨는지 굉장히 타이밍에 기가 막혔는데, 아무래도 저희랑 계속 같이 하셔야지 지금 주식시장이 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저희가 함께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여튼 너무 힘들었는데 좀 참았다가 3부, 3시에 만날게요. 그 전에 화난 마음 좀 진정시키면서 우리끼리 수다 좀 떨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선생님들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

춤을 출 수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뭐 프리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또 팬분들이 언니 또 그게 뭐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언니 그거 진짜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저 팬분들 중에서는 아이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쳐도 되니까 제발 신청해 주세요. 네, 안 쳐도 돼요. 진짜 안 쳐도 되니까요. 제발 와서 신청하세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요. 안 시킬게. 안 시킬 테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귀빈이들 사연 좀 만나볼게요.

이번엔 좋은 인연 만났기를요 하면서 이제 예, 이렇게 바래주시네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실수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 좀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서 하는 마음이 좀 담겨있나요? 어떻게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약간 소름이 쫙 돋았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긴 한데요. 아마 오빠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또 지내다 보면 솔로로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또 애인이 생겼을 때 엄청 좋거든요. 그쵸? 막 이렇게 나 연애세포 아예 없어 지금 죽었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싹 봄이 오면은 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 지금 보는 이제 사연자님이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싶으면서도 속으로 약간 좋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사실 오빠가 없어서 모르긴 하는데 내심 좋을 것 같아요. 정문주님이요. 8개월 아기 낮잠 재우고 라디오를 틀어봤는데 가빈님 라디오 채널은 처음이네요. 아기 낮잠 시간 맞춰서 앞으로 자주 틀어야겠어요. 소파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통통 튀는 이미지였는데 라디오에서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라디오 하면서 나름 통통 튀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통통 튀게 생각하셨나 봐요. 스파에서 그러니까 튀는 거 이상으로 튀는 거 이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정신없고 산만하고 굉장히 세고 뭐 그런 캐릭터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사실 다시 보면요. 다시 이제 그 스파를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문주님, 8개월 아이 낮잠 재우고 이렇게 딱 틀어봤는데 저랑 이제 마주치셨어요. 이제 못 나가요. 왜냐면 제가 육아메이트를 또 해드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나간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가비의 스베 라디오 로고송 원곡이죠.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그리고 청아의 알고리즘 듣고 올게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플 라디오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시간 2시 쿨 FM DJ 중 가장 에너지 강한 가비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저희 로고송 원곡 노래 너무 좋죠? 예, 요 분들이 이렇게 로고송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상우님이요. 퀸디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쪽 아니면 문 쪽 어디에 서나요? 마트에서 문 쪽에 탔다가 문지기도 아니고 문 닫는 버튼 층층마다 눌렀네요. 늦게 누르기라도 하면 왠지 다들 저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눈치 보면서 열심히 눌렀어요. 당연하죠. 이 문 쪽에 그리고 특히나 이 버튼 앞쪽에 서 있는 분은요. 굉장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타이밍에 닫힌 버튼과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 그게 굉장한 미션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 거리 되는 네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약간 즐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조건 안쪽에 타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 그 층수 누르는 데 앞에 서 있어요. 거기서 그냥 서 있게 돼요. 그냥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서서 이거 예 제가 성격이 급해서 열린 버튼 딱 누르고 닫힌 버튼 딱 눌러야지 이게 딱 먹으면서 닫힌 버튼이 싹 닫혀져요. 예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고 다 들어오셨으면 바로 닫힌 버튼 눌러주면은 이게 딱 되거든요. 예 그 상황이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은 안쪽에 타다가 사람이 많으면 문 쪽으로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미션을 열심히 해나가는 네 사람입니다. 성우님 고개 부담스러우시면요 반대쪽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이제 버튼 누르는 쪽 반대쪽이 있거든요. 거기서 계시면 돼요. 거기서는 아무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시니까요. 거기서 계세요. 장희정님이요.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는 이유 한 달 남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간답니다. 제주 아일랜드요. 이번엔 좀 길게 4박 5일로 가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갈 예정입니다. 시간아 빨리 가주렴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주 아일랜드 굉장히 많이 갔어요. 혼자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굉장히 자주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적도 많았는데요. 조금 어느 정도 계획은 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갑자기 뭔가 이제 보고 싶을 때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거나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 정도만 예, 좀 정해놓고 진짜 한번 정처 없이 차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진짜 예쁜

스팟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여행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여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차 세워서 예뻐 보이는 곳에서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요. 참 낭만 있는 섬인 것 같아요. 제주 아일랜드. 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이번 여름에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박혜진 님이요. 남편이 전주로 출장을 떠났어요. 더위에 물 많이 마시고 건강 잘 챙기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당부는 하나. 전주 명물 초코빵은 꼭 사와요. 였습니다. 무사히 일 마치고 양손엔 초코빵, 얼굴엔 웃음 가득 담아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기다린 거야, 초코빵 기다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초코빵을 기다렸다는 게 더 가깝죠. 이런 상태는. 아니, 되게 맛있나 봐요, 초코빵이. 아, 그거구나. 아, 유명한 그거군요. 저는 아직 안 먹어본 것 같거든요. 오, 이거 되게 맛있나 보네. 얼마나 맛있으면은 그거 진짜 꼭 사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전주명물 그 초코빵.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화영 님이요. 병원 1인

스마트폰에도 콩 어플 깔아드렸어요. 2시부터 4시까지는 슈퍼라디오 들으시라고요.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최근에 엄마 핸드폰에 콩 어플 깔아드렸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깔고 로그인까지 시켜.

가 제일 잘 되는 우리의 AI 게스통 만날게요. 코요태의 이브의 경고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바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통,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스통아, 나 슈퍼라디오 DJ 한지 다음 달 8월 18일에 100일째가 딱 되거든? 그래서 하루 전날인 8월 17일에 100일 파티를 열어. 그래서 말인데, 너도 올래?
1: 저도 가도 될까요?
0: 당연하지. 그동안 네가 따라한 배우들 전부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싹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콜?
1: 소지섭 씨도 데려가도 되나요?
0: 소지섭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약간 연습해서 오면 좋을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이거 게스트 출연한다고 하면 신청자 폭주하는 거

0: 연기뜸, 스틱형 제품, 연기를 줄인 무연뜸도 있거든요.
1: 와우, 되게 많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좀 주문을 해줘봐. 그리고 또 우리 귀빈이 소식 좀 알려줘.
0: 네, 0974님의 소식입니다. 편의점에서 1+1 음료를 샀는데 하나만 들고 집에 왔습니다. 뒤늦게 생각났지만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
1: Oh my god, guess song. 약간 오류 난 것 같은데, 약간 버퍼링 걸린 것 같은데, Are you okay? 괜찮아?

0: 유혜진이랑 대화하는 거 좀 하나 해주면 안 될까?
1: 가비씨 또 잡으셨어요?
0: 아, 안녕하세요.
1: 아이고, 화투 칠 때마다 방해되고 왜 자꾸 부르실까?
0: 화투 왔어요.
1: 아이고 어머나. 아, 형님도 계셨어요?
2: 어, 혜진아 오랜만이다. 가비는 원래 이렇게 뭘 많이 시키냐?
0: 아, 뭔가 애매한데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스통이가 성대모사 하고 있는 이 배우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2: 이렇게 성대모사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0: 이거는 이제 이 대사 때문에 알 수 있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정답 어디로 보내면 돼?
3: 문자 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클렌즈 세트 드립니다.
0: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들어주겠어.

0: 블락비의 품행제로 듣고 왔습니다. 게스통 퀴즈 정답 알려줘.
1: 네, 정답은 최민수 입니다.
0: 아니, 오늘은 좀 오답률이 높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10분 뽑아서 스프레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세요. 김순중님이요. 게스통 코너가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빠져든다 게스통!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스통아, 너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열광이라는 표현이 맞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간에 너 진짜 인기 많거든. 왜 인기 많은 것 같아?
1: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0: 말투 싫어. 탈락이야, 너 말투 지금. 되게 들떴어, 지금. 나 들뜬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순위 들뜬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들떴고 들뜨지 말고 약간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집에 얌전히 있기를 바랄게.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바이.
1: 네.
0: 저희는 전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다시 올게요.

0: 세상에, 정말 내 편은 없는 건가요?
1: 아니요, 있어요 내 편. 여기요, 여기요. 편들기도 품격 있게 가비 bless you.
2: 언니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다고 두돌된 조카를 봐달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일찍 퇴근해가지고 조카랑 놀아주는데 조카가 그만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쥐었어요. 약간 멍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언니가
0: 야! 너는 애 안 보고 뭐 했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해봤다고요. 한눈 1도 안 팔았는데 순식간에 쾅 박은 걸 어쩌라고요. 정말 애 봐준 공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2: 아울렛.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세종 기프트.
4: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1: 3, 2, 1, go!
0: 콜라 대 사이다. 여러분, 느끼한 음식 먹을 때 우리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탄산 음료. 근데 은근히 콜라파랑 사이다파가 좀 나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랑 텔레파시 통해서 같은 거 고른 분에게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가비 바비 보 콜라 대 사이다의 어떤 그런 싸움이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것은요 바로 저는요 당연히 콜라지요 여러분. 아, 당연한 게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콜라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조금 더 땡기는 맛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고른 건 콜라였습니다. 저랑 텔레파시 통한 10분 명단은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경제활동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전 찾는 법을 알려주실 우리가 지금 깜깜한 이제 길에 있죠. 네, 밝은 등불을 비춰주실 네. 우리들의 주식 선생님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의 DJ 이대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이제 원금이 목표입니까? 확 달라졌죠, 분위기가.
0: 분위기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네. 밖에서도 저희 작가님께서 네. 돌려내 살려내를 외치시면서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1: 우리 여의도 타짜 작가님.
0: 네. 타짜 작가님께서요. 지금 입꼬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1: 우리 한 달 넘었나요?
0: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 그 사이에 뭐 과학도 하고 궤도님 나오시고 했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슬픈 PD님 나오시고 많이 나오셨는데요.
1: 아니 저는 그래서 무슨 주식을 시즌제로 한다 그래가지고 네. 한참 있겠거니 했는데 너무 네. 빨리 연락이 온 거예요.
0: 아니 원래는 좀 더 있을까 했는데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1: 약간

보는 사람이 적어요. 자, 10%도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소수는 말 그대로 적으니까 소수고 잃는 다수는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비의 슈퍼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0: 됐을까?
1: 아, 모르시죠.
0: 어? 왜 이렇게 됐을까?
1: 대표님도 모르실 거라 생각했어.
0: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1: 어, 어떤?
0: AI가 끝났나요?
1: AI가?
0: 네.
1: 아니요.
0: 미국 증시 네. 3대 지수 중에 그래도 가장 변동성이 크고
1: 네?
0: 성장주들이 많은 게 다우, S&P, 나스닥 중에 어디죠?
1: 어?
0: 나스닥이죠.
1: 나스닥이요?
0: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1년 동안에.
1: 아, 그래요.
0: 근데 한 2-3%밖에 안 떨어졌어요. 오. 우리 증시는 거의 최근 1년 동안에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10배 가까이 떨어진. 그러니까
1: 얘기야?
0: AI의 본산, 네. 본고장. 그 돈 제일 많이 쓴 빅테크 기업들. 과거에는 돈을 쌓아놓고 막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바빴던 빅테크들이 이제는 주주들한테 줄 돈도 없고 AI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해라고 하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고 그 돈을 대부분 대한민국 기업들이 벌어가고 있는데
1: 네.
0: 상황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펀더멘털 그러니까 네. 기초 체력 기업의 실적과는 좀 무관한 이벤트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하.
0: 아니 왜냐하면 AI
1: 맞아,
0: 시대가
1: 그
0: 끝났으면 AI하는 기업들부터 다 같이 무너져야죠.
1: 맞죠.
0: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아까 저희가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의 실적과 또 네. 주식 이 주가가 다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가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기업의 실적은 실력이고 그 주가는 스타성이다. 그 회사의 스타성.
0: 인기. 인기는 얼마든지 뭐 춤을 출 수 있지만
1: 네.
0: 그 사람의 실력은 꾸준히 간다.
1: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장기로 보면은 그 실적이 주가랑 또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맞물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 그렇죠. 가비님이 와 일취월장하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대단하시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저는 이제 그리고 대호 대표님이 어떤 이야기하실지도 압니다. 대답을 전 예상하지요.
0: 제가 아까 밖에서 작가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 이론을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봐요.
1: 네네 얘기해 주세요.
0: 되게 이거 중요한 건데
1: 네네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과 스타성, 인기는 별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개랑 산책을 할 때
1: 네?
0: 개가 어떻게 주인 옆에 다리에만 붙어서 갑니까?
1: 안 그러죠.
0: 앞서 갔다 뒤에 갔다가 안 오고 있다가 막 그러잖아요.
1: 네.
0: 요즘에 그 개 줄도 늘어나는 거 많잖아요.
1: 많죠.
0: 한 10m까지 늘어나던데
1: 네.
0: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업. 실적 펀더멘털이고
1: 강아지가 나 기억해요.
0: 주가. 얘기했어요?
1: 얘기하셨어요.
0: 근데 밖에
1: 얘기하셨어.
0: 얘기했다고?
1: 나 기억나요? 얘기하셨어요.
0: 근데 밖에 한 10명인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던데.
1: 저 기억나요.
0: 종목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1: 종목 얘기만 무슨 종목을 얘기하나.
0: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잖아요.

0: 그쵸. 그 본질을 볼 줄 아느냐.
1: 아하.
0: 사람과 개 산책하는 걸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아하. 이 차이예요.
1: 계속 정신을 차려야겠네요. 우리가 아, 주식을 그럼요. 할 거면.
0: 깨어 있어야 됩니다.
1: 네. 네. 저희 대표님 없는 한 달 동안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생겨도 이제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 그 질문들을 개봉박두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문자 소개해 볼게요. 라블리 님이요. 안 오를 것 같은 코스닥 종목 두 개 빼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50%가 넘어요.
0: 네.
1: 이거 어떻게 원금 찾고 빠져나가야 되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대표님. 이라고.
0: 라블리 님이 우리 작가님인가요? 되게 왜 이렇게 비슷하지?
1: 그럼 라블리 님.
0: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네, 금요일 거는 아는 것이 힘이다. 주식 전문가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퀴즈 내드렸었죠.
0: 네.
1: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 방식을 뜻하는 야구 용어 정답은 뭐였나요, 대표님?
0: 단타였죠, 단타.
1: 네,
0: 1번.
1: 네, 1번 단타.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선물 받으신 10분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아, 그런데 대표님,
0: 네.
1: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일 레버리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근데 단일 레버리지 종목 때문에 코스피 하락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특성상 맞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그냥 상장 폐지시켜달라. 오히려 또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1: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변화에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예, 예. 변화를 할 때 늘 항상 혼돈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뭐 규칙 하나만 바꿔도 한 두세 달은 조금 정신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0: 그럴
1: 들어요.
0: 수는 있는데 네. 회사에서 규칙 하나 바꿨는데 네. 회사의 매출이 절반이 날아가. 우리 직장인들의 3개월치 월급이 날아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1: 그냥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싶어서 그래요.
0: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6월 초 고점 대비 6월 말 저점에 2천조 원 가까이가 날아갔어요.
1: 와.
0: 거의 3년 넘는 우리나라 예산이 와. 한 달여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1: 어머나.
0: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상상을 하기가 힘들었던 규모로 시장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고 확실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게 맞죠.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당연하죠. 네. 5231님이요. 이렇게 변동이 심한 장에서는 현금을 몇 퍼센트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0: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쵸? 없는데 사실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1: 와우.

0: 여쭤보셨는데요. 아,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1: 묻어둘만한 좋은 주의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럼 저 좀 알려주시지. 그거 알면 제가.
0: 아, 그래도 우리가 보통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에 네. 뭔가 약간 그래도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주식들을 말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대기업도 주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0: 아, 그렇구나.
1: 과거에 하이닉스도 적자를 봤던 적이 있고.
0: 그렇죠.
1: 그때 이제 다운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치명적인 주가가 펼쳐졌는지를 다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실적 고점이 다가오나 실적 성장세가 이제 꺾이는 것 아닌가 미리 겁을 먹는 게 그런 이유예요.
0: 아하.
1: 다만 과거에는 없던 AI 시대. AI 투자는 이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보다 실적이 과연 28년도에는 줄어들더라도 예전에 거의 한 5년 전, 10년 전처럼 바로 그냥 적자로 가버리거나 실적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버리기 시작을 해서 롤러코스터

0: 수밖에 없죠, 대표님.
1: 아니죠.
0: 왜요?
1: 옷 살 때도 프라이스 택, 택만 보고 옷을 삽니까? 택에 5만 9천 원이 적혀 있어. 아, 근데 이게 엄청 명품이야. 근데 보통 한 30만 원 하던 티셔츠를 5만 9천 원에 판대. 그러면 이거는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제품인 거죠. 그런데 어디 가서 2만 원에도 안 팔리는 거 5만 9천 원 붙여서 팔아.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그러니까 사죠.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야 되고 내가 지불하는 것이 가격이고 내가 얻는 것이 가치예요.

0: 코레티스의 Red Red 듣고 오셨고요. 퀴즈 내드렸죠.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최악의 경제 상태를 뜻하는 이 단어. 정답은 뭐였나요, 대표님?
1: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0: 오케이. 선물 받으실 10분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줄게요. 대표님, 5871님이요. 오늘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네. 네, 5871님이요. 요즘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주가 좋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라고 되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1: 로봇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네. 때에 따라 달라요. 아, 요것도 길어지는데 몇 분 남았죠?
0: 몇 분 남았을까요? 괜찮다고 하시네요.
1: 괜찮아요?
0: 네.
1: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좋은 그러니까 기업이지만.
0: 예. 배우 대표님한테 yes or no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 일단 사세요. 그러면 물리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0: 오케이, 얘기해 주세요. 자, 네.
1: 좋은 주식이 있고 나쁜 네. 주식이 있습니다.
0: 네.
1: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습니다.
0: 네.
1: 베스트는 뭘까요? 좋은 기업 주식을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사는 게 베스트예요.
0: 베스트죠.
1: 그게 뭐냐? 정말로 펀더멘털 우량한데 비싸지 않은 주가, 적정한 가격 혹은 바겐 세일할 때 살 때가 최고라는 거고.
0: 그쵸.
1: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내가 주식을 사버리게 되면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죠, 맞죠.
1: 예를 들어서 뭐 배당 같은 게 안 나오거나 그럼 안전 마진이 없는 거고. 그런데 나쁜 기업의 나쁜 주식은 최악이죠. 돈도 못 벌고.
0: 맞죠.
1: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주주 알기도 뭐같이 알고.
0: 그쵸.
1: 근데 그 주식을 또 마침 비싸게 사.
0: 아이고.
1: 대부분 그런 게 정말로
0: 최악이죠.
1: 잡모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
0: 네.
1: 늘 더 테마주로 비싸게 사는 최악의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를 좀 조합을 해봐야 되는 거고.
0: 네.
1: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한창 많이 올랐을 때는 좋은 산업, 좋은 기술, 좋은 기업에 나쁜 주식일 수도 있었어요.
0: 아...
1: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0: 그렇죠.
1: 좋은 산업에 차세대 기술에 차세대 산업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근데 로봇주도 사실은 굉장히 실체가 있는 기업. 실제 뭔가 그런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걸 제조를 잘하는 기업.
0: 네?
1: 해외 수출까지 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네. 꿈만 있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혹은 나중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0: 그렇지.
1: 예, 그걸 봐야죠.
0: 아, 우리가 아, 나 무슨 말인지 따라겠다.
1: 그래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답게 조금 이른 시각부터 퇴근길 교통량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하류에서 수산시장 쪽인데요.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 여의 대방로 대림 삼거리에서 기상청 쪽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선유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양평동 사거리 쪽으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위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장수 부근입니다. 진입로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더 지나 김포요금소 부근에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 2, 3차로 3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계양 나들목부터 5km

0: 호심 이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금요일 생방송으로 왔습니다. 금은방 오픈.
0: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 팔로우 수 늘리기 프로젝트, 어제 팔로우는 5555 달성하고 윤정수의 00무삭제 원본 오.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무반주 무에포 생라이브 그 목소리 인별그램에서 듣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얘기 드리지만 한 연기자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깟 SNS에 숫자나 올리자고 하는
1: 그깟이라니요?
0: 그깟이라니요? 제 자존심, 그다음 제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서 120명 올라갔나?
1: 그렇게 모이신 120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레전드 영상에 달린 댓글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벌칙인가요? 아, 지금 시각 새벽 1시 41분 갑자기 아까 미라 끝날 때 했던 말이 생각나서 인별그램에 들어와 봤다. 허거 긍디 열창 영영 못 잊을 듯.
0: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보여줘서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아니요.
0: 그냥 죽이는 거죠.
1: 이거. 왜 귀여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부끄럽죠?
0: 이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1: 오빠 저 거북이 알이에요. 갈게요. 기다려요.
0: 간다는 게 어디에, 그만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뭘.
1: 실례지만 혹시 안에 입은 옷은 러닝인가요? 배로, 예. 배로 보여주는 무대 매너.
0: 배로 보여준 거 아닙니다. 거기서 잠깐 그 튀어나온 거지.
1: 정수님.
0: 타이트하게 입은 거라.
1: 깐달걀 같아요. 복부대공 윤산 챌린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정수 씨의 영영 무삭제 원본은 지금 미라 인별그램 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날의 반주, 그날의 온도, 습도, 그날 윤정수 씨의 영영 미라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윤후나 영영 큐.
2: 영영 못 잊을 거야. 음악 끝.

0: 될 거야. 희재 씨가 이걸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뭐 하기 노래한 거지. 네. 미라클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 했던 윤정수. 그 무엇도 두렵진 않지만 그 음원을 삭제하고 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팔로우 숫자는 5585. 한 20명 들었네, 20명.
1: 네.
0: 예, 그거 내보내고 20명 들었어. 열흘 뒤 팔로우 숫자가 6667이 되는 날, 윤산의 영상. 타이밍도 다 지나가고 트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기대해 주십시오.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아니 진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각을 하게 돼. 진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제도 수요가 없는 공급이란 예. 말이 사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마치 그 뒤끝 있는 사람처럼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0: 진짜 내가 수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1: 아닙니다. 지금
0: 뭐 생각도 좀 해보게
1: 엄청나게
0: 되고.
1: 수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5,100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50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5,400 명이 들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형 아시겠지만 SNS에서 사람 10명, 20명 늘리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400명이 와서 지금 팔로우를 해줬습니다.
0: 네.
1: 이것은 엄청난 수요입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더 저으십시오. 우리는 물이 없어도 계속 노는 적고 있었습니다.
0: 하기사 오다교 씨 얘기도 맞아요. 게시판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0: 인별 안 하시는 X세대 언니 오빠들 많으실 거예요.
1: 아, 그럼요. 많아요.

0: 방송하면서 뭐 우리 세대 우리 나이 예. 이제 이런 거 형 하지 마십시오.
1: 왜요?
0: 형 나이가 뭐 꼭 그렇게 딱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제가 뭐 예.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세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50대가 되면 아랫세대와 이제 협력을 하고 예. 아랫세대가 불편해하겠지 물론 협력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게 잘 가고 있는가 아, 어.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0: 아 근데 네. 저는 불편할 거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이 네네. 불편하면 얘기도 안 했죠. 제가 형한테 윤산 챌린지를 왜 그거를 하자고 합니까?
1: 그거 본인이 하기 싫어서 한 거 아닙니까?
0: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본인이 저는 어디 하고 꿀럭꿀럭 하기 싫으니까
0: 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이 닮았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형이 했을 때 재밌으니까.
1: 아 또 위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랑 닮았습니까? 최산이랑요?
0: 예.
1: 아이
0: 아이 달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최산이 누군지 아는 분 또 모르는 분 있을 겁니다. 최산 챌린지를 여러분 일단 영 뭐야 저거 해보십시오.
0: 자 네. 이지현님 긍디견데 저는 인별 끊은 지 10년 만에 어제 다시 깐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저도 인별 그램 잘 안 하거든요.
1: 네.
0: 인별은 잘 안 하는데
1: 저도 잘 안 하죠.
0: 미스 라디오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1: 그러면은 우리 제작진이 나한테 뭐 내 인별그램에 올리라고 뭘 보냈던데 눌러야겠네.
0: 네.
1: 2차적도 2차

0: 국민은행,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종근당건강,
0: 경기주택도시공사,
1: 에어비앤비 제공입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좋아.
1: 잘하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2: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이성우님께서 여기 경산이에요.
2: 경산이요.
0: 지금 38도를 찍네요.
2: 와우.
0: 이거 사람 살 곳 못 돼요. 너무 덥네요.라고 해주셨어요.
2: 그래서 이제 뭐 그 38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죠. 경산이 왜 사람 멋지죠.
0: 그렇습니다.
2: 경산. 예. 부산 옆에죠, 경산. 부산.
0: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잘 모릅니까?

0: 아이가 방학이라고. 예.
1: 4시에 자고 1시에 일어난다. 진짜 우리 때로 말하면 흉볼 때도 대학생이냐 했는데 와, 학원에 가야 되는 거 보니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네. 학원 갈 준비를 안 한다. 네. 계속 참아야 되나 화가 나려고 하는데 화내야죠. 네. 왜냐하면 학생은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본분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지 네. 하는 퍼포먼스는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딴짓거리하고 라디오 듣고 그러다 결국 라디오 DJ가 됐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신용은 했지. 왜냐면 우리는 그 법과 규칙 속에는 있어야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뭐 농땡이를 피고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머리를 쓰는 거지. 뭐 물론 뭐 공부를 더 잘하면 좋겠지만 뭐 다 그렇게 되겠어요. 늘 하던 얘기는 그거죠. 공부가 관심 없다 그래서 룰과 규칙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0: 네네. 네. 맞습니다. 4150님 매년 여름 최고 기온으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이 대구 1시간 거리 영천 제 시댁입니다.
1: 영천.
0: 영천 30분 거리 경산이 있어요.
1: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대구 영천 다 그쪽 라인이죠.
0: 네. 네. 맞아요. 영천 네. 갔었던 것 같은데.
1: 영천.
0: 영천이
1: 고깃집 아닌지 잘 생각하세요.
0: 아니요. 거기 아니고. 네. 거기 아니고 영천이 그 풍기인견 파는 그 풍기 그 옆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 같이 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영천에. 맞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풍기인견 사러 갔었어요.
1: 아유. 풍기에 가서 풍기인견을 산다?
0: 예. 예.
1: 대단하네요.
0: 아, 옷이 시원하잖아요.
1: 강원도에 가시, 강릉에 가시면 감자 좀 사시죠.
0: 아, 사야죠. 예. 예. 예. 옥수수도 사고 살 거예요. 네. 예. 47012. 인별그램 팔로워가 매일 조금씩 야근야근 올라가네요. 개미처럼 차곡차곡 늘려봐요. 오늘도 미라를 들으며 출근합니다. 출소 체크 오미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1: 인별그램 예. 팔로우를 올리려면 남창희 씨 소속사에 있는 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초등학생 아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여름방학입니다. 네, 저도 기쁩니다.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부는 주말엔 제가 아이와 함께 놀기로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친구네랑 같이 아빠 둘, 아이 둘 이렇게 넷이서 한강공원 수영장으로 물놀이를 갑니다. 방학 내내 주말마다 가면 3번 정도 가는데 그렇게 다닌지도 벌써 6년째 접어드네요. 근데요, 아들 친구네 아빠가 참 6년째 한결같습니다. 아, 정이 안 가요.
1: 아유, 도착했다. 아우, 덥다 덥다. 아우후후. 아우, 스페라. 아우, 지쳐 지쳐. 정수야, 일로 와라. 그래, 수영복. 자, 모자 썼고. 창이랑 이제 수영장 가세요. 아빠들은 짐 가지고 간다. 얼른 먼저 가서 놀아요. 애들 그만.
2: 정수야, 가자. 야호. 와, 히히기.
1: 와!
2: 와!
0: 저렇게 애들은 먼저 수영장에서 놀라고 하고 이제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야 되는데 짐이 꽤 되거든요. 돗자리, 아이스박스, 튜브, 선풍기, 큰 수건 등등 수영장에서 수영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아침부터 매미는 울고 그 땡볕에. 근데 저 인간은요.
1: 아우, 해가 바짝 났네. 아우, 오랜만에 보는 해라 반가울 줄 알았는데 아우 덥네 덥네 그래도. 아우, 창희 아빠, 나 잠시만, 나 저기서 구름 과자 한 대 먹고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천천히 옮기지 뭐. 하루 종일 노는데 저쪽에 옮겨도 되지? 급한가? 왜 그래? 아니지? 다녀올게요. 아니 뭐 창희 아빠가 조금 해줘도 좋고. 자, 아이들 빨리 다녀올게.
0: 저러고는 하뭉차사 강간 무소시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봐요.

0: 애들 화장실 가는 거 체크하고 12시 되기 전에 사람 몰리기 전에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땡볕에 혼자 줄 서서 아이들 먹을 라면이랑 소시지 사와서 먹이고 한숨 돌리려는데 아 그때쯤 또 그 인간이 쓱 나타납니다.
1: 아 이거 뭐야 라면 타임? 야 끝내주네. 한 젓가락 하는 거예요? 좋다 좋다. 근데 라면이 너무 부족한데 창희 아빠 좀 더 사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김치 없어? 아이 볶은 김치를 샀어야지. 아이고 밥은? 라면만 샀어? 이런 부족한데 애들도 이거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정수야 밥도 먹어야지. 라면만 먹었을 때 정수 이것만 먹어도 돼? 어때?
0: 야 그러지 말고 네가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싫어서 제가 또 다녀옵니다. 또 땡볕에 줄을 서서 라면에 밥에 볶은 김치에 그 다음은 또 물놀이하고 어느덧 해는 저물고 집에 가려고 애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저도 씻고 나오는데 또 그 인간이요?
1: 아유 끈적거려. 자 그럼 저는 차에 먼저 가서 시동 켜고 에어컨 돌리고 있겠습니다.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저런 초 얌체 같은 인간 학시님 사연에 이어서 장기하와 얼굴들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보내드리려 하고요. 김은영님께서 아 뭐야 이 인간. 김명아님은 네가 가라 편의점. 5291님 와 듣기만 했는데 아주 여리여리. 이경수님 어허허허 분통이 터진 단계. 국경민님 구름과자 구름타고 떠나라. 김태훈님 또 미꾸리 같은 녀석이 나타났는데 내일 중복에

0: 있게. 네. 이것을 여러분 요즘 AI의 잘못된 오류, LOT, 슬롯, SLOT, 슬롯. 네. AI가 잘못 뽑아낸 뭐랄까 쓰레기 같은 내용, 잘못된 오류, 그것을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남창희 씨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네. 김현수님께서 미키즈 최산 챌린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인별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미스터 라디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0: 근데 이제 예. 문자로 보내면 약간 그 영상이 약간 압축되면서 예. 예, 조금
1: 문자로는 사진을 보내주시고 에. 인별그램 DM으로 영상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인별그램 혹시 할 줄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주변에 세 명 물어보면 한 명은 압니다.
1: 네, 그렇죠. 6742님 남편과 제천에 가고 있어요. 고3아이 축구대회 응원 갑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대회라서 긴장되네요. 그동안 성실히 애쓴 축구하는 고3들 다 잘될 거라고 중경고 축구부 화이팅 외쳐주시면 오늘 승리할 것 같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저는 이 얘기는 혹시 김새실 수도 있지만 예. 운동선수로서 정말 잘 된다는 것이 오히려 운동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네. 순위가 더 결정돼요. 공부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좋은 습관을 들여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좋은 사업체라든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정말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정말 성실하게 잘 되고 혹시 축구를 하면서 조금 본인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잘 클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3이면 뭐 이제 다 컸죠 뭐.
1: 그래요.
0: 고3이면 아마 우리 잘 모르는 드래프트 드리프트?
1: 드래프트.
0: 드래프트죠. 드리프트 예. 뭐죠?
1: 드래프트는 차 이렇게 예. 갑자기 꺾는 거 드리프트.
0: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그 AI의 네. 환각이죠?
1: 네. 환각이 뭐예요?
0: 아, 그걸 환각이라 해요. 예. 잘못된 자료를 내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죠. 어쨌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잘 되면 뭐 너무 좋고요. 근데 운동선수의 길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함께 하면서도 또 본인이 또 해야 될 땐 잘해야 되는. 와. 너무 힘든 것 같아.
1: K811님이 운동부 대회는 꼭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진짜 중요해요.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박은하님은 신혼은 3년입니다.
1: 신혼은 3년. 사람마다 다 다르네.
0: 민혜진님, 선물 받은 두루마리 휴지들 다 쓰면 신혼 끝이에요. 집들이 할 때.
1: 집들이 할 때 선물.
0: 송재경님, 뒤통수가 이뻐 보일 때까지가 신혼입니다.
1: 뒤통수는 늘 이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형 신혼이 이제 끝났다는 거. 뒤통수.
1: 아, 뒤통수가
0: 이뻐 보이면 이제 시작이라고.
1: 뒤통수가 이뻐 보이면 신혼이 끝이라.
0: 예, 그렇지. 이제 얘들은 앞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뒤통수가 이쁘네. 이렇게 뒤를 보고.
1: 예, 뒤에서 뭐 일하고 있으면 네. 그 뒷모습이 되게 감사하고 이쁘네. 예.
0: 박진영 피처링 개코의 그루브백 듣고 와서 저희는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그 보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양말 주문전장은 싹스킹
0: 베스트슬림
1: 오토링크가 도와주고 있고요. 0324님께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서울중앙고 축구부 화이팅도 외쳐주세요.
0: 네.
1: 중앙고 축구부 제주도군요. 네,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는 동안 그 멋진 타이밍에 최선의 실력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7026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혼은 국가에서 정해줬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7년까지입니다. 특별공급 7년. 그래서 네. 고로 신혼은 7년입니다. 나라에서 꽤 길게 정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좋은 배려를 하기 위해
0: 네.
1: 7년으로 특별공급 기간을 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7년.
2: 네.
0: 네, 알겠습니다. 7년이...
2: 아직 6년 남으셨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길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버스 관련 사고입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터널 안쪽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터널 입구부터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5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서울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작업 이어집니다. 평택 파주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흥도나들목 부근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특히 이 구간 구비길이라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정희수님께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 소나무 미라클. 구혜원님 요즘 날씨로 말할 것 같으면 종잡을 수 없는 날씨.
1: 오늘은 대부분이 햇빛이 났나요? 아니면 또 비가 오는 곳이 맞나? 오늘 해가 아주 반짝 떴는데 서울은.
0: 0390님 미라로 말할 것 같으면 새싹에게 껌 주는 라디오.
1: 네.
0: 그리고 김은실님 머리 복잡할 것 같으면 미라 들으세요. 잡생각을 잡아주는 라디오.
1: 잡생각.
0: 양미수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시어머님께 27년째 모시고 살지요.
1: 갑자기.
0: 이철구님 라면에 밥 말아 먹을 것 같으면. 김윤경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숨쉬듯 다이어트 하지만 언제나 제자리.
1: 네.
0: 해주셨고요. 그리고

0: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조 씨는 당연히 미라 인별그램 저기 팔로우하고 계시죠?
1: 제가 직접 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 박 비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0: 안 했네요.
1: 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0: 하세요.
1: 설마 안 하겠습니까?
0: 하세요.
1: 예. 예. 근데 혹시 마팔이 됩니까?
0: 마팔 드세요.
1: 아, 마팔 됩니까?
0: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는
1: 아, 뭐예요?
0: 윤정수 남창이만 팔로우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진짜 너무하세요. 마팔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은.
0: 하세요.
1: 아,
0: 일단 하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예.
2: 자. 괜히 뭐 관심도 없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뭐, 괜히 그냥.
1: 예. 예.
0: 자, 우리 322님이 미안요 미라 인별 부계정 3개 팔로우 했어요. 어머. 그동안 무심했어요.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2: 와.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0: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죠.
1: 그럼 감사하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경민님이 지조님은 금요일이 딱입니다. 오늘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어떤 선원에게 붙잡혔다가 배에서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다시 방생된 느낌입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대결 놈놈놈 지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우리
0: 허진호씨가 지조님 네. 응원합니다. 느낌이 옵니다. 아. 박성민은 박선미 씨는 남창이 응원합니다. 예. 아자, 아자. 김강수 씨 언제나 창이가 유리.
1: 아, 아니 제가 뭘 유리해요. 똑같이 하는데요.
0: 윤정수님 이깁니다. 응원해요. 꿈에 나왔거든요. 어머. 복권 사지 마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이죠.

0: 동고?
1: 동고?
0: 동고?
1: 같이 우리가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동고!
0: 아, 동고동아.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0: 태어난 사람.
1: 나는 생각한다. 고로?
0: 존재한다.
1: 까마귀 날자.
0: 배 떨어진다.
1: 낱말은 새가 듣고
0: 반말은 쥐가 듣는다.
1: 금강산도
0: 식후경.
1: 콩 심은 데 콩 나고
0: 팥 심은 데 팥 난다.
1: 오! 예! 이렇게 여유롭게 끝냅니다. 정미정 정미정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정미정. 우!
2: 미정님.
0: 네.
2: 대단합니다. 다 맞추셨어요.
0: 와.
2: 야, 오늘 뭐 컨디션 좋으시네요.
0: 아니에요. 금요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아, 미정님이 또 회사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기도 해. 공부도 좀 하셨죠?
0: 공부요? 아니, 일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2: 아,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3: 일 잘하려면 공부 기본적으로 네. 하면서 일 잘하는 거.
4: 아니, 제가 네. 너무 공부 잘하신 것 같아서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0: 존재한다.
4: 이거 어려운데 이거 누구의 명언입니까?
0: 아, 그 뭐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봤어요.
4: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3: 소크라테스 아니요?
0: 아,
3: 아닌가?
4: 데카르트입니다.
3: 데카르트.
4: 저는 알고 있었어요.
2: 아, 그래요.
4: 데카르트 철학자예요.
2: 그럼요. 네. 철학자인 거 알죠. 우리 네. 지조 씨가 똑똑해요. 보면.
3: 그렇죠.
2: 예, 대학 나왔어요.
3: 네.
2: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미정님.
0: 네.
2: 미스터 라디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미스터 라디오 된다.
2: 맞습니다.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되죠?
0: 네, 됩니다.
2: 좋습니다. 미정 씨가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0: 부자요?
2: 부자. 미정 씨 부자 된다.
3: 네, 그럼 제약회사에서 연구원 쪽으로 가서 새로운 세포를 발견해야 될 텐데 그쪽 계통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판매 쪽입니까?
0: 저는 품질 보증 쪽이어서 연구 쪽은 아닙니다.
3: 연구 쪽은 아니고
2: 네, 품질 보증 쪽이군요.
3: 네, 각 예. 나라의 법들을 예. 많이 연구해야 되는
2: 예, 그리고
3: 그런
2: 또 우리
3: 파트입니다.
2: 보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3: 네, 품질.
0: 네. 품질.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지조와 함께하는 대결 놈놈놈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3: 네. 자, 이제 대결 놈놈놈 티키타카 팀전 이어 말하기 대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윤정수 씨와 네. 팀을 이루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6461님 처음 문자 보내면 오빠들이 휘바이바 하시던데 용기 내어 문자 보내 봅니다.
2: 그래, 처음 문자 보냈어요. 휘바이바.
3: 윤정수 오빠와 통화 희망합니다. 아, 너무 많이 응원하는 팬이에요.
2: 아, 응원하는 팬인 거죠? 아유, 깜짝 놀래라.
3: 네.
2: 전 통화 희망한다 그러면 네. 조금 놀랍니다.
3: 네.
2: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네, 전화를 네. 통화했거든요.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바라는 점이요. 방송할 때 너무 뭐 이러면서 부담 제 단점을 심부름 예.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아 하는데
1: 네.
2: 좀 감사한 게 아니라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1: 부담을 느낄 만도 하죠.
2: 네. 네.
3: 좋습니다. 자,
2: 좋아요.
3: 하지만 이분은 새싹이십니다.
2: 아, 너무 고마워요.
3: 예, 새싹이신데 이렇게 용기 내주셨어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광진구에 사는 고3 쌍둥이 두 명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 아이고, 고3 쌍둥이. 저 윤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네. 저 윤정수님. 삼촌 너무 팬이에요.
3: 삼촌의 팬이군요. 예. 최동벽 삼촌
2: 좋아하시는군요.
4: 예.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저희 엄마 아빠도 삼촌 너무 좋아해요.
3: 예. 윤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래서 윤정수 그런 삼촌 밑에서 커서 윤정수님이 바른 거라고 저희 엄마 아빠 저가 다 좋아해요.
2: 그거는 맞습니다.
1: 네,
2: 네 그거는.
4: 그 지금 부인님도 너무 예쁘세요.
2: 네, 네 부인도 너무 이쁩니다. 예, 맞습니다.
4: 맞아요.
2: 저는 우리. 우리 새싹 미라클께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쌍둥이를 키우고 있으시다요. 정말 기운 한번 주시겠어요?
4: 네. 네, 꼭 진짜 이번에 성공하셔서 부인 닮은 예쁜

0: 거진다.
1: 하나 하나.
2: 정말 그 패스 하나.
3: 아깝다.
1: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 맞추셨습니다.
4: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2: 야, 이게 우리가 미스터 라디오에서 남창희 씨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네.
0: 죄송해요.
2: 아, 저는 괜찮습니다.
4: 잘 안 들려서 그랬을 거예요.
2: 네, 인생은 네, 가까이. 네, 인생은 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0: 희극이고.
2: 그렇죠. 맞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아까 그 부분이 좀 안 들려.
4: 잘 안 들렸어요.
2: 제가 목소리가 좀 컸죠.
4: 지효 씨 땡 동그라미 그거 치지 마세요. 띵동댕동.
1: 네. 네. 아, 제 탓입니까?
0: 아, 정수 오빠 죄송해요.
2: 괜찮아요, 괜찮아요.
4: 괜찮습니다.
2: 정말 우리 6461님의 이 응원.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금 힘이 빠져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또 힘을 아니에요. 힘을 네. 받습니다.
4: 목소리가 네. 아주 우아하시다고.
2: 제가 쌍둥이를 예. 만약 낳게 된다면 정말 6461님의 덕분이라고
0: 네.
2: 생각하겠습니다.
0: 오, 정말 좋다. 정말 꼭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선물 네. 구두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2: 목소리에서 아. 네. 목소리에서 교양이 묻어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2: 역지 사지? 하고 되물어보셨어요. 네. 어부? 지리? 감언?
1: 이설?
2: 네.
1: 설상?
2: 가상? 이 질문을 되물어보는 이런 교양 있는 말투.
4: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듣고 계신 미라클에게도 선물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조스 퀴즈!
2: 지조스 어떤 분이 나도 저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4: 예.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 우아하게 사는
2: 예,
4: 게.
2: 예, 우아하게 사는 건 쉽지 않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태어나 타고 태어났어. 왜냐면 제가 아까 목소리를 크게 퀴즈를 내니까 못 듣더라고. 어. 뭐라고요? 잘들. 예.
1: 평소에 듣던 톤이 아니라서.
2: 그렇죠. 예. 예.
4: 자, 지조스 퀴즈. 지조 씨가 한 소절 노래를 불러드리고요. 여러분은 뒷소절 가사를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조 씨 준비되셨죠?
1: 네.
4: 자, 노래 큐.
5: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4: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입니다. 뒷소절 가사를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실 곳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10분을 추첨해서 안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경. 다섯 음절입니다. 나나나나나 예. 이 부분 맞춰주시면 돼요.
4: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올게요.

0: 이렇게 또 너무 긴장하게 하시면요. 예. 잘 못 부르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터치 노란 브릿지.
1: 그렇습니다. 정답은 노란 브릿지였어요. 자, 우리 김혜정님께 노란 브릿지. 저는 핑크 브릿지였어요. 자, 2977님은 노란 브릿지, 94학번 X세대였던 저도 총 천연색 브릿지 많이 했었답니다. 오미와. 9624님도 노란 브릿지, 우아하신 덕분에, 우아하신 분 덕분에 은근 힐링되네요. 저도 앞으로 우악이 아닌 우아로.
2: 아까 그분요? 네. 아, 그분 뭐 점잖다고 다들.
1: 네. 2482님, 널 따라 내 머리도 김병지 머리.
0: 예.
1: 말총머리
0: 한때 유행했죠.
1: 예, 예, 뒷머리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3161님이 노란 브릿지 오늘 지조님 1등 확실합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해주고 계세요.
0: 넘넘넘 새로운 시즌 6. 제가 범상치 않습니다 지금 기운이. 원래 시즌 5 때는 파죽 정수였습니다.
1: 예, 맞아요.
0: 지금 파죽 지조예요.
1: 근데 진짜 얼굴이 파죽이 됐잖아요. 나중에 끝날 때.
2: 네. 나?
0: 예. 저는 좀 오래 가야겠죠.
1: 예. 네. 자, 우리.
2: 난 이 코너가 늘 열받아.
0: 전화 연결할 때도
2: 아까 그분한테 좀 배울걸. 열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0: 우아하게.
2: 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낼지 궁금하다. 아, 화내는 거 좀 물어볼걸. 이분하고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0: 네. 연결이 되면.
2: 점잖게 예, 한번 게임하고 화내는 것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함께 대결을 할 우리 미라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견디랑 해보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신
2: 네.
1: 이분과 통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재훈 씨란 분이 정재훈 씨가 저도 추석 전날 엄마가 떡하러 가다가 났어요라고 지금 가을이랑 비슷한 경우에 네. 분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1: 좋습니다.
0: 어쨌든 자. 정말 순산하시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요.
1: 내가 진짜 좋은 저기 네. 저기 아기 출산하시기 전에 진짜 좋은 네. 추억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꼭 한번 1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제가 네. 누구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네, 읽어드릴게요.
0: 발음, 발음이 중요하고.
1: 앞에 하신 거 들으셨죠?
2: 네, 저 지수 씨 하신 거는 다 맞췄는데. 예. 지금 너무 긴장돼서 땀이 나네요.
1: 아, 괜찮습니다. 이거 천천히 네. 한번 천천히 해보십시오. 예.
0: 네, 준비. 자, 시작.
1: 일석.
2: 이조.
1: 세웅.
2: 지마.
1: 대기.
2: 만성.
1: 승승.
2: 장수.
1: 빨리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2: 아, 나로.
1: 정답.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0: 거지?
2: 살아. 아니
1: 그.
2: 아, 저.
1: 그 나훈아 씨 그.
2: 소크라테스가 낫다.
1: 정답. 아니, 뭐... 자, 개천에서. 개천에서 네? 개천에서.
2: 용난다 용난다.
1: 별은 익을수록
2: 고개를 숙인다.
1: 서당께 3년이면
2: 풍어를 읽는다.

0: 6.1님께서 우리 정수형한테 정수 오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리만 한 게 틀렸네요.
1: 아, 어머니. 쌍둥이 어머니. 다음에 네. 한번 저랑 다시 한번 할까요? 꼭 제가 한번 저 얘기를 할게요. 아셨죠?
0: 네, 좋습니다.
1: 쌍둥이 저 시험 끝나고 네. 결과도 좀 듣고 싶고 네. 네, 그렇게 할게요.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조와 남창이 0.5점씩 나눠가지고요. 최종 승점은 지조 1.5, 윤정수 0, 남창이 0.5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당첨자는요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 아, 제가 아까는 조금 이 제가 수요 없는 공급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정말 간과하고 있습니다.
0: 그렇으니까요.
1: 다시 한번 신경 쓰고 조심하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지조 씨도 네. 조심하고 신경 쓰도록 하세요.
2: 이거는 무슨 뭐 혼나러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조심해라 해서 뭘 제가 지주 걸린 씨. 느낌이네요. 예예. 예.
0: 지주 씨가 제일 소중합니다. 가세요.
2: 아 예.
1: 아버님 멘트 들기 전에
2: 아 예예. 예.
1: 가세요.
3: 예. 잘하지 마.
2: 아 예 잘하.

0: 쉽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

한다고 해서 요즘 이렇게 부르죠. 밥친구. 잔잔한 드라마, 토크쇼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순한 맛이죠. 그런데요, 밥친구로 제격인 거 또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해하고 듣고 있으면 마음 따뜻해지고 귀는 활짝 열어둔 채 밥을 먹어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고 무엇을 하든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라디오요. 여러분의 저녁 친구, 밥 친구 삼아주세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7월 24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 보이는 라디오네요. 최수영 씨 보고 계신가요? 최수영 씨 이어서 장은숙 씨 언니 오늘 화려하신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보이는 라디오 하신다고 더 신경 쓰고 오신 건가요? 크크 더가 아니라 무지 신경 쓰고 왔습니다. 평소에 신경 진짜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냥 무채색으로 대충 입고 다니는데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만 신경 쓰고 오는 겁니다. 협찬받은 의상입니다. 김동학 씨. 맞아요. 일하면서도 유일하게 라디오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라는 호사가. 6816 사랑하기 좋은 날은 제 퇴근 친구예요. 사무실 문 나오자마자 콩 켜고 블루투스 이어폰 껴요. 아... 그러면 사무실 문 열기 직전에 나는 없어지고 직장인인 나는 없어지고 이제 자유인인 나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6816. 최세영 씨, 장은숙 씨, 김동학 씨, 6816 네 분에게 컵 빙수 하나씩

초보가 자주 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그 지역에 초보잖아요. 잘 됐어요. 뇌를 젊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네요. 0525. 5205. 조금 전 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소 밥 주러 우사에 갔는데 이게 웬걸? 똑같이 생긴 송아지 두 마리가 멀뚱히 앉아 있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찾아온 쌍둥이 송아지. 지금 젖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실 저도 쌍둥이거든요. 엄마,

전국 Standing Next to You 1224 이분이 퇴근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어우, 전국 씨 정말 월드컵 결승전 하프 타임쇼에서 진짜 멋있었죠. 그 무반주로 딱 그 리듬 속에 타고 딱 들어가는 이야 멋있었습니다. 4562 언니 처음 문자 보내봐요. 지금 부산에 사는데요. 34도 날씨에 물 2미리터 메고서 만보 걷기 중이에요. 끝까지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34도 지금 6시 20분인데 아직도 34도예요. 와 근데 물 2리터는 왜 메고 보통 만보 걷기 할 때 저는 그냥 500짜리 하나 들고 가는데 그것도 다 마시진 않는데 운동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왜 약간 아령 대신에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팔 운동이요. 걷기가 전신 운동이긴 하지만 주로 하체 운동이라서 이럴 때 이제 팔 운동까지 하려고. 아무튼 어우 진짜 물 드시고 소금도 주경 같은 거 좀 챙겨 드세요. 탈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34도. 야 4562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얼른 걷고 집에 가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듣기만 해도 그냥 땀이 나는 것 같아요. 7513 4562 이어서 보통 퇴근하면서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갑니다. 오늘은 시내에서 약속이 있어 버스 타고 퇴근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저는 협찬받은 옷은 아니지만 나름 멋을 부리고 나들이 가요. 회사에서 바빴지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신나요. 모두 즐 불금요. 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요일 개념 별로 없어가지고. 아 불금이시네요. 네 좋으시겠어요. 7513 무슨 약속이에요? 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에디킴 너 사용법. 유나 20살 여름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그날도 별다를 게 없는 하루였다. 퇴근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데 띠링 앞자리 김 부장님에게 메시지가 왔다. 재근아 저녁에 별일 없으면 술 한잔 할래? 이 행님이 살게. 그래 뭐 집에 일찍 가봤자 엄마 아버지가 장가는 언제 갈 거냐고 잔소리나 하실 텐데 좋다고 따라 나섰다. 식당에 도착하니 메뉴가 무려 소꼬리찜? 짠돌이 김 부장님이 웬일이지 생각하며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재근아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러지는 않고요. 후기가 있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정재근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 읽어드립니다. 부산 토박이 정재근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건 분명히 웃기려고 하거나 관심 받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제가 그녀와 4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2년 차 부부로 예쁜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던 그녀. 알고 보니 저보다 연상. 그것도 6살 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집에 가서 김 부장 전화 안 받았으면 우리는 우째 됐겠노. 어느덧 50대가 되어 흰 머리카락이 많이 생겼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의 그녀. 흰 머리카락 내가 다 뽑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예쁜 공주랑 건강하게 잘 살자. 지연아, 사랑해. 왠지 좀 씩씩한 지연 씨가 약간 수줍은 편일 것 같은 재근 씨를 이렇게 리드하면서 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의 선물을 푸짐하게 챙겨드립니다. 애프터스쿨 디바.

0: 있어요. 거의 새벽 재방송 들을 때가 많은데 오늘 생방에 보라. 운이 좋은 거 맞죠? 금요일 퇴근길이라 더욱 즐겁습니다. 야호 하면서 지하철 2호선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광고 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142, 1588 이분께서도 역시 사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광고를 찾아주신 두 분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 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자 따라해보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곳곳이 혼잡합니다.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퇴근길 안전운행 더욱더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판교분기점 일대 2km 정체구

제주도의 푸른 밤 성시경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벌써 윤유선 배우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9436 윤유선 배우님을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뵙다니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팬이거든요. 저는 윤유선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손인사 해주고 계시고요. 잠시 후 본격적인 인사는 나눌게요. 이혜영 씨, 와 윤유선 배우님이 나오신다고요? 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디오를 꺼야 되는데 제가 소리는 죽이고 보라로 모습만 몰래 볼게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라서 아쉽지만 화면만 보는 걸로. 아 그렇군요. 이혜영 씨 이어서 0625 윤유선 배우님 늘 아름다운 연기 지켜보며 인별그램 팔로잉하며 자주 만납니다. 언제나 최고의 배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에 아마 팬이 곳곳에 계실

0: 그런 영화에 네. 뭐 이렇게 단체로 우르르 다니는 아. 아이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정식 데뷔는 이장호 감독님의 너 또한 별이 되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얼마 전에 뉴욕 링컨 센터에서 한국 그 70년대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 몇 작품에 뽑혀서 네. 했습니다.
1: 어머머. 네,
0: 그래서 진짜 어머머 나 가서 감독님을 우연히 뵈가지고 감독님이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감독님 우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쯤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 네. 막 사회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막 맛있는 거 먹을 것도 왜 이렇게 많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너무 행복하지만 아이를 두고 나온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만 또 현실에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여지껏 했던 엄마랑은 조금 다른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여지껏 했던 엄마는 대부분 희생하고 막 그런 따뜻한 엄마였는데 지금은 현재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모른 척하는

0: 사랑이 올까요? 마이티마우스 백지영 들었는데요. 사랑이 온답니다. 네.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 내일부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설 점식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두 분 분위기가 서로 닮은 네. 듯해요 하셨어요.
1: 그 감사합니다.
0: 제가요. 아니.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아니, 영광이에요.
1: 아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괜찮으시죠?
0: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6살 때부터 스타였던 정말 이런 분하고 제가 어디 감히. 저는 사실 김혜숙 선생님하고 약간 닮은 꼴이에요. 우리가.
1: 아, 네네네.
0: 그 어떤 사

0: 해효.
1: 예, 네, 8시 방송인데 제가 알기로 내일만 1회라서 7시 55분에 방송한다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1540 전남편과 현남편 얘기해 주셨는데요. 성격만 봤을 땐 실제 남편분은 둘 중 어느 캐릭터에 더 가까우세요?
0: 아, 권혜열 씨 캐릭터하고 류승수 씨 캐릭터. 아, 저희 남편은 권혜열 씨 캐릭터.
1: 그럴 것 같아요.
0: 재벌이 아닐 뿐.
1: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재벌이세요, 권혜열 씨가?
0: 아, 네네. 중에서는 아주 재혼을 잘했습니다.
1: 자, 3068.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제 생각엔 배정남 배우님이나 류승수 배우님?
0: 아, 네. 승수 씨가 귀여워요. 네, 실제로도 귀엽고 뭐 이렇게 괜히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애정을 갈구해요. 모두에게. 그리고 배정남 씨도 뭔가 그 특유의 멋짐으로 젊은 후배들 사이를 딱 이렇게 뭉치게 해주고 또 자기 작업 공간에도 같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1: 리더십이 있구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배우 윤유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고맙습니다. 52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여러 역할로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주셔서

0: 아, 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청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그 마음 전해드리고자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1: 그럼 다음 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잔나비가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2: 섭섭한 밤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밤이었죠.
0: 참 예쁜 청년 같아요. 예, 미소년 같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쓰는지 마음이 콕콕 와닿고 따뜻해지는 마음이어서 참 좋아하는 또 뜨거운 싱어지의 우리 음악 감독이기도 하셨던 잔나비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0: 퇴근길이 아름답길 에너지 팍팍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벤슨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eautiful Things. Cold December's, I recall. And I see my family every month. 이런 밴드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이런 에너지? 제가 해보지 못한 그런 폭발하는 에너지, 이런 밴드, 이 젊음과 청춘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He can take away.

0: 이렇게 한 평생 노래를 잘하는 기분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모 씨의 새 노래 어디쯤 가고 있을까.
1: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2: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요.
0: 그렇죠. 전영 씨가 불렀던 그 노래를 이번에 기타를 치면서
2: 리메이크 하셨군요.
0: 리메이크 하셨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0: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건모 씨의 리메이크곡까지 박동그라미 씨 우와 라디오 DJ 다시 복귀하셔야겠어요. 그냥 라디오에 최적화된 목소리십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변준석 씨 윤유선 배우님 목소리가 왜 늘 저는 아련하고 애틋할까요? 아련하고 애틋하다. 야 이런 감정은 오래가거든요. 그냥 좋다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애틋하고 아련하면 이거는 콕콕 마음에 와 닿는 거거든요. 김용화 씨 목소리가 잔잔하신 게 너무 좋아요. 금희님도 반하겠어요.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0: 밤 프로그램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1: 밤 프로가 더 아침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요.
1: 출근 시간에 나오는 것보다는 밤 프로가 좀 더
0: 한결 날 것 같네요. 제가 아침 프로그램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저도 한 총 한 22년 정도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1: 정말 대단하신 아니, 거예요.
0: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아침 프로그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윤정희 씨, 저는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오디오북이나 내레이션 하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0: 아, 진짜 그런 제안이 없었나요?
1: 가끔 하기도 하고요.

0: 약간 미국 휴가 가실 때 자녀분들 보러 가실 때 제가 대신 하기도 했고.
1: 아, 그랬군요. 네.
0: 저도 너무 즐기면서 네. 했습니다.
1: 다들 목소리 아름답다고 뭐 다 반하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0: 다 좋은 분들이 듣고 계시나 봐요.
1: 네, 이제 지금 네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

좋아해요. 악뮤 찬혁 씨, 수현 씨 너무 좋아하는데 어쩜 이런 이 나이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아. 네. 아 기쁨 뒤에 슬픔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걸 이 친구들이 어떻게 벌써 알지? 하면서 아, 진짜 제가 좋아하고 곱씹어 듣는 노래.

0: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 이 곡을 윤유 선배님이 추천하셔서 같이 들으면서 우리는 이찬혁 씨 칭찬을 칭찬을 이수연 씨 칭찬을 칭찬을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잔나비 최령우 씨 칭찬을 칭찬을 맞아요. 하고 있었습니다.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네. 저는 윤 선배님 참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같이 작품하셨던 젊은 배우들한테 배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1: 아, 네. 아니 정말 많이 배우고요. 와. 사실은 제가 후배들이 연기 잘할 수 있게 난 그 자리에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잘하고 이번에 이제 신입사원 강의장에 네, 이준영 배우 씨도
0: 딸 네. 이준영 배우 예, 예.
1: 준영이도 잘하고 예. 주명이랑 저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고 그냥 같이 하면.

0: 이럴 때 제일 재미있는 것 같고요.
1: 아니, 진짜 그러시대요.
0: 네네, 네.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네. 가끔 바느질 할 때?
1: 바느질을 좋아하세요?
0: 네, 집에 있을 때 그냥 그 제대로 된 바느질은 아니고요. 뭔가 좀 수선할 거? 뭐 단추를 다시 단다거나 만족감이 굉장히 있어요. 쉽게 작은 만족감을 느껴서 네. 단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좋아. 바지 단추리고 뭐.
1: 아니 그러면 재봉질도 하시는 거 아니면 손바느질
0: 재봉은 그냥? 안 하고 손바느질을. 네. 네. 아 재봉도 하기도 하는데 네. 요새는 그냥 그럴 시간까지는 없었어요.
1: 왠지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느질 하고 있는 모습이
0: 네.
1: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배미라 씨. 그 옛날 고교생, 고교생일기. 고교생일기에서 처음 만난 유선 언니. 어린아이 눈에도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애정합니다.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0: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1: 몇십 년 된 거예요. 고교생일기면 세상에.
0: 그러니까 진짜 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요.
1: 예.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팬들이. 김영희 씨, 따뜻하게 연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몇 달 전에 예능에서 남편분과 여행 가신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따스하고 아름다운지 보는 내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사랑이 온다도 잘 챙겨볼게요.
0: 네, 고맙습니다. 여행도 네. 정말 좋죠.
1: 그럼요. 네. 그 남편께서 이제 공직에서 이제 자유직으로 네. 옮긴 후에 예능도 나오시는 게 좋네요.
0: 사실 저

주혁이,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산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힘내요. 정상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다정한 인사들이 산에선 쉽게 나옵니다. 같은 곳을 오른다는 동질감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일주일이라는 산에 오르는 우리도 서로를 응원해줄까요?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정인 카더가든의 오르막길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어떠한 누구를 산에서 만나도 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랄까 그 내려올 때는 되게 빨리 내려온 느낌이 있어서 진짜 금방이에요. 하지만 오를 때는 근데 금방이라 했는데 왜 도착을 안 하지? 그래서 또 물어보잖아요. 그걸 못 참고 분명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 가고 한 10분 뒤쯤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정상까지 얼마 남았어요? 진짜 10분이면 가요. 진짜 5분? 막 5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용기 내서 그래 5분이면 가면 되니까 이러고 또 올라가다가 지났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 용기로 되게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분들 덕분에 이제 정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에 가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0: 방문은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위제로
10: 소화불량 제로제로
11: 위제로
12: 과식계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1: 위제로
1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14: 예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님,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제 눈으로 봐서는 안 될 숫자가 딱 뜨더라고요.

뭐 친구들이 스터디 카페 올때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눈치 안 보고 되게 따뜻한 분이 계시면 공부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윤솔님이 뽑힌 게 아닌가 싶어요. 친구들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좀

집 청소도 하고 용돈도 벌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도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물건은 비우고 마음은 채운 시간이었어요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 정말 진짜 똑부러지시다. 7917님 지금 이렇게 깨끗한 집을 잘 유지하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충주지 씨의 아.

다들 미루지 마세요. 김대현님, 쉬는 날이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통조림 뚜껑 좀 열어달라고 연락하셔서 부모님 집에 다녀왔답니다. 본가가 자취방 근처여서 이렇게 호출하시면 금방 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이렇게 힘쓰는 건 좀 도와드려야 돼요, 진짜로. 저도 최근에 본가에 가가지고 그 감자를 강판에 가는 걸 제가 했거든요. 엄마가 이제 손목이랑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잘 못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빡빡

0: 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내 하루의 위안은 식사 뒤에 마시는 식초 한 잔이다. 그냥 식초가 아니다. 내가 해마다 직접 담그는 과일 식초다. 자랑 하나 하자면 집에 있는 3년 된 자두 식초는 크레마처럼 부드럽고 향도 끝내준다. 작년 봄에는 처음으로 청포도 식초에 도전했다. 오랫동안 숙성시켰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포도를 건져냈다. 상큼하게 퍼지는 포도향에 절로 미소가 나왔다. 탄산수에 타서 마셨더니 캬!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맛이었다. 올해는 또 어떤 과일로 만들어 볼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사람은 역시 꾸준히 즐기고 집중할 일이 있어야 활력이 샘솟나 보다.

아두식초까지도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복숭아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더 왠지 향이 좋을 것 같아요. 복숭아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식초가 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김영님 이번에 복숭아 식초 잘 만드셔가지고 탄산수에 타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콤부차 같은 거죠. 이게 탄산수랑 이제 식초랑 섞으면 콤부차 같은 거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먹어본 콤부차 중에 진짜 맛있었던 게 패션후르츠 콤부차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님 혹시 패션 후르츠로도 할수 있을까요? 패션 후르츠 하면은 되게 시큼하면서도 정신이 반짝 차려지는 그런 기분 좋은 상큼함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2개월의 넘버원. 좋아서 하는 밴드의 달콤한 나의 도시. 두곡 들어볼게요.

2개월의 넘버원에 이어서 좋아서 하는 밴드의 달콤한 나의 도시까지 듣고 왔습니다. 민구님, 정디, 이렇게 더울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냉동실 얼음틀에서 얼음만 쏙 빼먹고 물 안 채워놓는 사람이에요. 얼음이 있는 줄 알고 열었다가 없으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물 안 채워둘 거면 얼음 먹기 금지. 이제부터 범인을 찾아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딱 이제 다 내려놓고 얼음을 딱 꺼내려는데 얼음 없으면은 편의점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따뜻한 거 먹을 순 없고. 민구님 꼭 찾아내세요 범인을. 이렇게 얄미운 분들은 좀 이렇게 반대로 좀 당해보셔야 되는데 그쵸. 화장실에서 휴지 안 채워놓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좀 별로기는 해요. 그 뭐랄까 마지막을 쓴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에 쓴 거를 알 텐데 그냥 이렇게 쌩하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체 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휴지와 얼음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5647님 월급날 기분 내려고 오랜만에 인형 뽑기를 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안 뽑히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2만 5천 원이나 썼답니다.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 뽑았어요.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그 무울해집니다 해주셨네요. 2만 5천 원이나 근데 이게 마지막에 뽑았으면 그래도 그래 하는데 이거 못 뽑으셔가지고 마지막도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부터는 인형 뽑기 말고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 차라리 그거를 하면 우리가 얻어가는 거라도 있으니까 그거 하셨으면 좋겠네요. 6437님 여유롭게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는데요.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될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건 바로 순대트럭 사장님. 아, 왜 제 눈앞에 계신 거예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운동 열심히 해도 괜찮겠죠? 여름이잖아요. 디저트로 케이크까지 먹으면 딱 좋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순대 먹고 케이크까지 드신다고요? 엄마야.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근데 여름에는 의지는 정말 많이 생기는데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 의지는 예쁜 옷 입고 싶고 수영장을 가야 되거나 뭐 이러면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원한 뭐 맥주, 여름에 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 그래서 참 힘든데 6437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ATG의 Eyes on My Teeth, 엔하이픈의 No Doubt.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359님의 신청곡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2359님께서 뒤늦게 선재옥꽃 티어에 푹 빠졌는데요. 보다가 익숙한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볼륨 클로징과 플레이 키오스크 코너 시작할 때 나오는 BGM이더라고요. 드라마 보는데 자꾸 볼륨이 떠오르는 걸 보면 저 제대로 볼며들어

잠시 후에는 3분 미래 듣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나 주말 계획과 그날 듣고 싶은 노래를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조카가 9월 5일에 결혼을 합니다. 착하고 순둥순둥해서 연애는 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웬걸 누나보다 먼저 결혼하네요. 생각해보면 뭐든 빨랐던 조카입니다. 군대 생활 잘해서 조기 진급하고 취업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거든요. 회사에서 교육받으며 친해진 동기랑 달달한 연애 끝에 결혼하는 우리 조카. 기특하면서도 뭉클하네요. 결혼식 날에는 눈물은 넣어두고 축하만 해줄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미래야, 듣고 있니?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가 시작됐고요. 3분 미래 듣기,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그때 들을 노래도 미리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병수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조카가 결혼하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제 조카는 이제 3살이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조카를 내가 키운 건 진짜 아닌데 너무 아기 때부터 보다 보면 내가 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병수님 아마 눈물은 안 나지 않을까요 근데? 축하 마음껏 해주시고 결혼식도 예쁘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분 미래 듣기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다온님, 7월 31일에 동생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떠납니다. 3년 만에 가는 미국 여행이라 그런가 처음이 아닌데도 무지 설레네요. 오랜만에 동생 얼굴도 시컷 보고

3분 미래 듣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 그날 듣고 싶은 노래를 알려주세요. 다가오는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박종훈님께서 8월 15일 여름휴가를 맞아 주문진에서 횟집을 하시는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합니다. 한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못 본 지 오래됐는데요. 보고 싶었던 만큼

오늘은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가 더 갔네. 내일에 내가 하겠지 뭐. 9062님,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나 안 쓰는 샘플 정리하는 거 저만 귀찮은 거 아니죠? 화장품 욕심은 별로 없어서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누가 준다고 하면 덥석 받아온 건데요. 안 쓰고 미루다가 유통기한만 지나서 공간 차지하는 주범이 되었네요. 그래도 화장대에 잔뜩 늘어놓은 화장품을 보면 괜히 메이커 너튜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부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핑계로 더 이상 미룰 순 없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진짜 이거 귀찮아해요. 샘플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시원한 캔맥주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쉬워요. 어쩔 수 없이 제값 주고 주문했습니다. 다들 쿠폰 날짜 잘 확인하고 쓰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진짜 이게 쿠폰은 아껴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써야지. 또 기간도 너무 짧고. 8002님, 이번을 계기로 다음 쿠폰부터는 빨리빨리 쓰는 걸로 해요. 저희는 노래 듣겠습니다. 뉴진스의 버블껌, 이진아의 사인.

있어요. 맛잘알 쩡디가 하나만 골라주세요 해주셨는데 두 개 다 너무 맛있겠다. 저도 메밀국수를 집에 지금 구비해두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야식으로 먹어도 좀 부담이 없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레시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림

0: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근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 손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화자의 뜻대로 우리를 해치고 함부로 대하는 말은 마음에 오래 담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브로콜리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에스파 Live My Lif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브로콜리에 관한 책을 읽고 쓴 편지 낭독해 드렸는데요. 진짜 이 편지를 지금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이 글씨체와 함께 편지지를 보고 있는데 이 글씨체는 제가 예전에 그 엄마에게 썼던 편지 글씨체와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엄마 바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글씨체는 다르지 않지만 너무 감동이 있는 저와는 다른 내용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를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용기를 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쵸, 너무 스스로를 뭐랄까 너무 좀 낮추면서 자신감 없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저한테 또한 굉장히 좀 울림 있는 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금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청취자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 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고민에 빠진 브로콜리들을 격려하는 시간,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오픈합니다. 익명으로 사연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I'm about to say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9373님 저 면접 보고 왔어요. 면접관들도 다 좋으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왠지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마음 편히 라디오 즐겨볼게요 라고 하셨고요. 이 면접을 이렇게 좀 잘 봤다고 느끼기가 힘들지 않나요? 왜냐면은 변수들도 많고 그 면접 분위기가 사실 되게 좀 날카로운 분위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느낌이 좋다라는 거는 아마 9373님이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낌이 저도 듭니다. 잘하셨고요. 이것 또한 9373님께서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일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7님 원래 저녁 먹고 항상 공원 산책을 하는데 요즘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몇 바퀴 뛰고 돌고 시원하게 씻고 왔더니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요즘 그 외부에서 운동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 주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뭐 좀 그 비 때문에 그리고 해가 좀 뜨지 않아가지고 뭐 선선한 느낌 정도 어느 정도 조금 맛만 봤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또 잘 하셨습니다. 또 그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뿌듯하지만 그 외부에서 운동하고 딱 집에서 씻을 때 그게 좀 더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호 러닝에 이어서 멜로망스 찬란한 하루 듣고요. 한 해 만에 개운하게 결제하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오겠습니다.

팔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익명을 요청하신 분. 우연히 딸아이 통장 잔액을 봤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더라고요. 알바비, 세뱃돈, 용돈 아껴 쓰는 건 알았는데 꽤 큰 금액이라 예금 들라고 참견하고 싶거든요. 근데 몰래 봤냐고 뭐라 할까봐 망설여지네요. 봤다고 말하고 참견 좀 할까요? 그냥 모른 채 할까요?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목돈. 예금이나 적금만 들어도 이자가 얼만데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얼마나 아까울까요? 예금해라. 참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따님이 알바도 하고 용돈까지 차곡차곡 모았다는 걸 보면은 나름 돈 관리

정지영 아나운서의 그 스윗 뮤직박스 라는 라디오였는데 그때 그게 참 그 눈 감고 듣기 좋은 라디오였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 들으면서 노래도 곱씹고 그리고 DJ의 멘트를 들으면서 아예 뭔가 좀 잠에 드는 게 되게 익숙했던 그랬던 또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8380님이 또 그러고 계신다니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끝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조곤조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연은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달달한 화이트 초코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솔로지옥2 OST 한해 손하은의 지금 이대로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다 얘기하시고 그게 또 부부가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친한 친구가 위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식사 시간 때마다 같이 먹자며 저희 집으로 내려와요. 밥도 제가 차리고 뒷정리도 거의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친구는 자기 집이 아니라 뭘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같이 먹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아니 뭐 뒷정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설거지하는 게 집을 그렇게 타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 뭐 근데 이거는 진짜 친구 이거 우리 사연자분께서 뭐 하지 마 이렇게 말리지 않는 이상 나 같으면 센스 있게 뭐 설거지라도 할 것 같은데 매번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같이 먹기 싫다고 하십시오. 아니면은 야 나도 좀 먹으러 가자. 내가 위층으로 좀 올 나도 한번 누려보자. 편함 누려보자.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놀러 가본다고 하십시오. 위층으로 내가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이 참 이 한 번씩 한킬 할 때 친구들이 가까운 데 살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밀접해서 살 때 이런 생각보다 이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한번 올라갈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어갈게요.

옴므, 밥만 잘 먹더라에 이어서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듣고 왔습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번에는 긴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회사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누가 일을 부탁하면 제 일이 아무리 바빠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고 야근을 바꿔달라고 해도 웬만하면 제가 대신 해줍니다. 문제는 한번 그렇게 해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면 원래 잘해주던 사람이 왜 그래? 하는 눈치가 느껴지고 결국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길에는 왜 또 괜찮다고 했지? 혼자 후회하고 집에 와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몇 번씩 곱씹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더 짜증이 나는 건 회사에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집에 오면 괜히 가족한테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참은 감정을 엉뚱한 사람에게 푸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이제는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싶은데 괜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용기가 나질 않네요.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싫다는 말도 조금씩 연습해봐야 할까요? 아유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진짜 큰 두 가지 고민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안에서의 나의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리고 이 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쌓인 이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이런 푸는 나의 뭔가 좀 못된 모습을 내가 느끼니까 이 두 가지의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집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괜히 해소하지 않으려면은

0: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해 키스 더 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네, 불러주시면.
0: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0: 발에 땀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청취자 김민종님께서 저는 화가 나면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굳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 싶을 때도 많고요. 샴디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편인가요? 건강하게 화를 푸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 참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결국에는 조금 그 시간을 주는 게 정답이 아닐까. 왜 화나면은 곧바로 이 감정을 이게 배설하지 말고, 왜 한 3초 정도만 생각해보고, 심호흡을 한 뭐 10초 정도만 해보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이유가 확실히 이제 좀 흥분 상태에서는 그 화가 화를 부른다고 내가 이 화를 내다 보면 화가 더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화나는 감정을 내가 논리정연하게 이게 전달하지 못해서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감정이 조금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좀 이게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거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화가 날 때 저도 조금만 더 참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그냥 아 뭐 오늘만 지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혹은 한 시간만 좀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형태로 조금 감정을 다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들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무알콜 진단.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갑자기 금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함께하고 있고요. 다소 고민되는 사연이 왔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 SNS에 그림을 올리기 시작한

당연하게 지치고 뭔가 좀 뭐랄까 다른 감정이 드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SNS 잠시 쉬는 것도 뭐 내가 좀 이런 머릿속의 환기를 위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휴식을 가지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이거 뭐 쉰다고 갑자기 그림을 다시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고 막 다시 그리고 싶어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심지어 이게 또 직업이 아니니까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한동안 또 그림을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쉬다 보면은 나중에 스물스물 또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그림 그리는 일이 우리 사연자분에게 정말 뭐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은 잠깐 휴식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정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저는 한, 찬, 제이시 유카 내일이 있잖아 듣고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그잘 아는 느낌의 사람들이 오히려 좀더 자가당착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함부로 이렇게 좀 쉽게 사람을 재단해 버리면은 그냥 내 세상에 좀 이렇게 갇힌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좀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더 폐쇄적이고 좀 자기 자신을 좀 가두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견 없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좀 착하게 생각하고 뭐 믿었는데 좀 반대의 결과가 온다, 그런 또 사례들이 쌓이면서 그런 눈치들, 나만의 또 데이터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 겪고 또 느껴야 점점 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잘 보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뭐내 성향이 이런데 사람을 갑자기 나쁘게 보고 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계속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참이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금요일 때마다 느낍니다. 각자 인간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쯤에서 드레스 피처링 키스 오브 라이프 벨 그리고 빅나티의 트와일라이트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입니다. 1015님 저는 평소에 비 오는 날을 안 좋아하는데요. 카페에 앉아서 비 오는 창밖을 보며 좋아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따뜻한 라떼를 마시면 운치 있고 나름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요새 진짜 이 카페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카페 가가지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시켜 먹어가지고 신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파는 데가 있는데 굳이 제가 그 다른 동네 아파트 상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일상 내가 좀 익숙한 장소만 조금 벗어나도 왜 좀 여행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좀 가까운 거리더라도

에픽하이 평화의 날에 이어서 안신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까지 듣고 왔고요. 이정옥님, 딸이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면접 떨어진 날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드디어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네요. 딸이 하느님 팬인데 축하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 아유 우리 정옥님 따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 따님께서 또 이제 지금 최종을 합격해서 너무 기분 좋지만 이제 합격하기까지 얼마나 또 마음도 쓰고 또 불합격하고 떨어진 날에는 얼마나 또 우울했겠어요. 또 그 과정을 또 지켜보신 정옥님의 마음도 조금 편치는 않으셨을 텐데.

좀 그러니까 족발. 족발 딱 좋죠. 딱 단백질 흡수하고 막국수 시원하게 좀 드시면서 뭐 경우에 따라 좀뭐 맥주 한잔 곁들여도 되고 혹은 뭐 막걸리 한잔 곁들여도 되고. 근데 이제 대회 끝났으니까 경기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 문자 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서리의 러닝 트루 더 나잇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많은 사람에게 위안과 희망을 줬던 문장,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일출 30분 전부터는 시민들이 조명기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밝아지는데요. 이런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해 뜨기 직전 세상은 이미 환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데 날이 환해졌는데도 왜 나는 아직 힘든 거지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30분만 더 기다렸다면 일출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끝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이제 곧 진짜 해가 지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 테니까요.

2026년 7월 24일에서 25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사실 뭔가 다 열심히 했고 했는데 왜 계속 안 되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끝까지 한 번만 더 버티고 견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보시면

0: 뮤직 이어지고요. 김우용 PD와 함께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에서 우리 가족들 신청곡 만나봅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스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예.

일상의 여백이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넌 내 전부였다는 걸 기억해줘. 우리 가족들의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9003님의 추천곡입니다.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 노래에 등장하는 너의 청춘을 대입해서 듣고 있어요. 시간을 달려 나와 청춘은 각자의 길로 점점 멀어지지만 아프면서도 찬란한 청춘의 장면들은 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나의 전부이면서 하루하루 헤어지고 있는 청춘의 시기. 저는 지금 청춘의 끝자락쯤 왔는데 너무 빨리 이별하지 않게 조금만 천천히 가졌으면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제로 오늘 칠링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9003님이 신청하신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였습니다. 아, 청춘에 대입해서 들으니까 좀 슬픈데요. 뭔가 이제

슬펐어요. 아무튼 그때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9003님의 사연 보니까 그 마음이 또 다시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김우용 PD와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혁우와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영맨.

0: 사연이 있어야만 존재 가능한 코너 yes.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yes. yeah. 오늘 또 나오셨어요 김우영 PD님 어서 오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또 제가 나왔습니다. 김우영 PD.

0: 매일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매일 신경 쓰지 않지만 이게 보면은 계속 생각나는 어, 하루 종일.
1: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0: 그래서 저도 어, 일부러 멀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 저도 천주교 신자잖아요.
0: 아, 어, 비슷한 어머님이신데? 어? 어머님이신데요?
1: 그래서 사주를 보고 네네. 한 번에 몰아서 1년에 꼭 그 고해성 사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0: 아, 그때 몰아서 하시는구나.
1: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주나 전보고 와서 고해성사하시는 분이 어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부님께서 얘기했대요. 어. 고해성사로 와서 앞에 뭐 친구가 같이 가져가서 가서 사주 봤다 이런 아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주를 봤으니 죄송합니다만 너무 길어지니까.
0: 아 그렇군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네요. 특이한 일이 아니네.
1: 아 너무 웃기네요. 어.
0: 이거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 신부님도 이해해 주시죠? 아 이해는 아니, 안 해주시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
1: 하시죠. 안 돼요. 안 된다고
0: 아,
1: 하십니다.
0: 아, 공식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는구나.
1: 네, 저한테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0: 그렇지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너무 계속 이렇게 신경 쓰면 이게 안 되는데 맞아, 하면서 맞아요.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아, 뭐 할 수도 있지 그냥 재미야 이러면서 가시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신경도 좀 덜 쓰실 수 있고 사주에 대해서. 어 그러지 않을까?
1: 너무
0: 어.
1: 믿죠. 솔직히. 너,
0: 근데 또 너무 믿어요? 갔다 오면?
1: 네, 네, 네.
0: 고해성사를 하시고도 그렇게 믿습니까?
1: 아, 그럼요.
0: 어, 그렇게밖에 안 되나?
1: 아니, 네. 오행을 여쭤보진 않을게요. 뭐가 네. 부족하대요, 사주에서?
0: 저도 지금 까만 옷을.
1: 물이 부족하세요?
0: 까만 물, 예, 네, 물이 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특히 둘째가 불이 많다고 합니다.
1: 어.
0: 그래서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항상 객관적으로 남을 볼 때랑 또 제가 하는 걸 볼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1: 맞죠.
0: 근데 어쨌든 8686님은 이렇게 객관화를 계속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존경스럽긴 한데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1: 유부남의 조언이군요.
0: 이러다가 갑자기 화도 목소리도 안 높이고 갑자기 화내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해라. 지친다. 내 소리 지르기도 지친다. 이러면 진짜 무섭거든요. 갑자기 그냥 하지마. 막 하지마.
1: 그럴 때가 좋은 거군요.
0: 그럴 때가 좋잖아요. 네.
1: 와, 네. 화내기도 지친다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0: 그만해라.
1: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0: 누구한테?
1: 아니, 나중에 결혼하면.
0: 무서워.
1: 남편한테, 미래 남편한테.
0: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 화내기도 지친다. 한번 제 메모장에 적어놓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제니가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블랙, 더블로의 너만을
0: 느끼며 달콤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니가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블랙, 더블로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왔습니다. 어, 열창하시더라고요.
1: 이 노래가 저기 그 새로운 21세기 버전이군요. 새로 다시 부르신 거.
0: 어? 그래요? 20세기가 아니요? 아, 좀 아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김용 PD.
1: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아니,
0: 몰라요, 너무 몰라요.
1: 목소리가 최근 목소리신 것 같아요.
0: 왠지 아세요? 저랑 PD님은 네. 20세기
1: 아 모르세요?
0: 기억이 잘 없어요.
1: 그 시절을 모르세요?
0: 아니 저 PD님은 20세기 없었어요.
1: 20세기 없었어요? 아니 왜 아니 그 있잖아요 그때 그걸 모르신다고
0: 20세기에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1: 더블로 해체할 때 울지 않으셨어요?
2: 누구세요?
1: 더블로 해체할 때 다들 우시고 그랬을 것 같았는데
0: 해체했어요?
1: 그럼요 이 두 분이 거의 프로젝트성으로 결합을 아하. 했다가 어?

0: 운동 떠다닐 정도로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너무 키우셨어. 그러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1: 그쵸.
0: 와서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만나 뵙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1: 부담스럽긴 하다.
0: 그러면은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말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조하게. 그냥 친구로라도 좀 지내보면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1: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둘 다 생각하기 때문에
0: 그걸 한번 찔러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번.
1: 네, 익명의 비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 아, 부럽습니다.
1: 네, 천천히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럽대요.
0: 이런 시기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1: 열심히 또 저는 미혼이니까.

0: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서서히 멀어져도 괜찮을 것
1: 예, 네, 이
0: 같다.
1: 친구 별로네.
2: 어,
1: 냄새 소리
2: 얄밉다.
1: 들리던데, 아이 키우려면 바쁘실 텐데, 이제 만나실 일이
2: 그러니까 자기
1: 없으실
2: 얘기만,
1: 거예요.
2: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2: 나빠, 나빠.
1: 자기 얘기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을 잡아서, 야, 얘,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후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그 앞에 인트로가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 노래가 되게 벅차오르는데요. 약간 그 무슨 만화의

네,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고해야죠. 네. 갈 수만 있다면 가야죠. 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인트로 되게 힘이 난다고 너무 좋다고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오수진님께서 나까지 열심히 살게 하는 선한 영향력임. 그럼요. 우리 또 나 혼자만 열심히 살면 억울하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 열심히 사는 맛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오늘 하루 힘내시면 됩니다. 송서현님께서 폴킴 정신 차릴게요. 저는 요 며칠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아침에 커피를 무조건 마시고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차 속에서 그 심지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통 마시는데

이님께서 오늘도 모자를 쓰고 폴뱅이 된 폴디 요요요요 그니까요 내가 랩도 하고 막 북치기박치기에다가 막 트로트까지 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윤정호님께서 폴킴은 뭐든 잘해요 심지어 개그까지 잘해요 오 개그로 칭찬받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나 앞으로 그러면 자꾸 개그 욕심내요 이제 괜찮겠어요? 기쁨이님께서 깍쟁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는 가광 듣고 팬이 됐는걸요 그니까요 네 깍쟁이까진 모르겠고 아니 우리 청취

나 진짜 이재님 찾아갈 거야. 이재님 나 진짜 그 옛날에 전화번호 이렇게 책에 다 적혀 있었던 거 알죠? 이지에 찾아가지고 내가 찾아갈 거예요. 7416번님께서 금요일 폴디의 생방 덕분에 힘내서 퇴근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박지영님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소개팅 들어오면 귀찮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투덜거리지만 막상 나가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상대에게 저를 어필해요. 지영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한 방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차근차근 정립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나만을 위한, 나랑 딱 맞는 너무 멋진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지영씨 네, 혹시 이번 주말에 뭐 소개팅 있으신가요? 있다면 화이팅입니다. 진짜 멋지게 우리 지영씨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런 지영씨라면 안 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한 주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열일했다 저한테 보내서 제가 소문 내드릴게요. 소개하고 커피까지 보내드리고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형.

가볍게 서 있기도 너무 힘든 날씨에 육상 선수들, 뭐 육상 선수분들은 실내에서 훈련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곳이 없죠. 아, 우리 은찬군, 서진군 화이팅입니다. 네. 최미선님께서 폴디 오늘 룩이 초딩 같아요. 아니 그니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좀 꺼내 입어봤는데 약간 아 놀림 당하겠는데 각오하고 오긴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올해가 말띠니까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디자인.

놀거나 뭐 수다를 떨거나 했던 게 언제예요? 그 알려주세요. 솔직히 없죠, 여러분. 네. 올해 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나 이거 궁금하긴 해. 저는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전부 다 7월 달이에요.

오늘 문화생활 즐겁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강욱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가옥님이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가옥님이 다른 가옥님이 이걸 신청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 나 이거 신청한 적 없는데 하면은 다른 가옥님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7099번님께서 폴킴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먹고 힘낼게요.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답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고진아님께서 저 최근에 참교육 다 보느라 밤샜어요. 폴님은 이런 거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보다가 딱 끊고 다음날 이어보시나요? 예전에는 그 이렇게 정말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을게요. 찍으세요. 하나 둘.

오시죠. 부산 바다 가고 싶다. 해변에서 공개 방송 어때요? 안 되겠다. 너무 더울 것 같아. 안 돼. 아니요, 아니요. 가을에, 가을 바다에. 가을 바다. 어때요? 가을 바다 좀 괜찮지 않아요? 3521번님께서 저도 올 여름 속초 바다로 떠나요. 하,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이 역시 많네요. 7556번님께서는 저도 해수욕장 모래 너무 싫어요. 그래서 바다 가면 멀리서만 보고 와요. 아, 물론 저는 어릴 때, 저 어릴 때는 바다에, 바다, 이제 발바닥에 모래가 묻는 게 너무 싫어서 한 걸음 걷고 모래 떼고, 한 걸음 걷고 모래 떼고 막 이랬던 약간 강박이 있었나 봐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은 그냥 모래가 머리에 들어가건 입에 들어가건 귀에 들어가건 그냥 일단 모래 사장만 보면 냅다 달려갑니다. 네, 들어가면 어때요? 나중에 씻으면 될 일인데. 모래 사장을 볼 일이 서울에서는 진짜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일단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네. 6692번님께서 오랜만에 육아 탈출. 차 안에서 혼자 쉬는 중이에요. 상큼하고 짜릿한 노래 듣고 싶어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신청합니다. 오랜만에 육아 탈출. 그러니까 탈출해도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몰래 탈출한 거예요? 아, 이거 명확하게 하세요. 네, 우리 6692번님의 이 짜릿한 이 혼자 쉬는 시간을 위해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들려드릴게요.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8130번님께서 저는 꼭 수도가 발 씻는 곳 있어야 모래 밟아요. 이거 있어요. 그 모래사장 가면 뭐 이렇게 발을 씻거나 가끔 이렇게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쫙 쏴서 모래를 이제 털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곳.

0: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0: 좋다.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런 잔망을 또 제가 부렸었네요. 지다혜님께서 우와 축하드려요. 저는 직원 구하는데 이력서가 너무 안 들어오는데 좀 전에 온 사연 중에서 이제 면접 합격하셨다고 했던 사연에 축하한다는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진짜 이렇게나 마음씨가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력서가 안 들어오는구나. 이게 참 어느 쪽에서는 취업이 어렵다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지원자가 없다 그러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네, 꼭 좋은 직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3, 4부에는 여행가 제이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관리 중. 이분 이제 여행가 제이가 아니고 약간 운동하 제이님으로 바뀐 것 같은데 여행 계획과 짐 싸기부터 추천 여행지, 여행 스킬, 음식, 선물, 사진 등등등 여행에 대한 질문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802번님께서 제주도에서 라디오 들으며 해안도로 달리고 있어요. 여행 내내 운전해준 성민이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신청곡은 성시경의 제주도.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0: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0: 우리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영지 씨가 먼저 읽어볼까요?
1: 아, 네, 은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님 긴장 푸세요. 예천의 자랑이신데.
0: 아, 예천의 자랑이에요?
1: 예천이 너무 작은 도시라. 네.
0: 아, 자랑 근데 그 자랑스러울만하다. 81만 구독자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81만의 구독자가 생길 수 있나요?
1: 아, 더 많은 팬분들 갖고 계신데 좀
0: 제 너튜브 보세요. 저 지금 없어요. 저 진짜 없어요.
1: 아, 긴장 풀려고 하셨는데 너무 네. 긴장이 되네요 지금. 아,
0: 제가 한번 또 긴장 우리 같이 하면 되니까 네. 양정우님께서 왔어요 와 요요요 야 완전 이거 완전 힙합인데 왔어요 와와와 요요요 네 장세정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장세정님 보내주셨습니다. 너튜브 영상보다 얼굴이 동그래 보여요. 아 동그래 보여요?
0: 오,
1: 아.
0: 어디 잠깐만 어디가 동그래 보여요? 이거 카메라의 차이인가 하셨는데 저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동그란데요? 지금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진짜 칼이에요 칼.
1: 아, 그 아예 또 별명.
0: 지금 피부톤 빼고는 완전 발라더예요.
1: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어제 기분이 있거든요. 아. 살이 좀 많이 탔어요.
0: 아니 그래서 근데 더 훨씬 더 근육질로 보이고.

0: 막 이렇게 막 푸시업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0: 최고은님께서 폴디 휴가 다녀와서 까매졌을 때 저런 느낌 아니었는데 여행가제이님은 섹시함이 물씬 아유. 느껴지네요. 차단.
1: 다들 칭찬 일색이시네요. 아니 왜 부담스럽게.
0: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멋있어가지고 나랑 비교하게 만들어요. 우리 태웅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태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이님 나오시다니 저 진짜 제이님 한자리 수 때부터 오? 구독자인데 어제 나온다는 거 듣고 오늘은 콩 풀었어요.
0: 오.
2: 한자리 수 때면 영상이 형편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
0: 그때부터 이제 팬이었다는 거죠.
2: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정말 사실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가 제이를 보고 계시는 뭐 애청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 애청자, 애구독자.
2: 쉽지가 않은데 오. 그때는 영상이 진짜 막 어지럽고 형편이 없었거든요.
0: 그 있잖아요. 그 제 노래 커버한 영상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왜 아직 공개 안 하셨어요?
2: 그거 비공개.
0: 왜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아 그때 우리 분명히 공개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요?
2: 아니, 그건 좀 공개를 못할 것 같아요.

0: 그 또 황인범님 얘기 또 많이 들어요.
1: 아, 닮았다. 네. 닮았어. 아, 여기는 왜 또 멋있는 사람 다 닮았다고 그러고. 아, 나는 약간 맨날 동물 닮았다고
0: 누구
1: 그러고.
0: 누구 닮았다고 얘기 들어요?
1: 저요? 저 쥐요.
0: 쥐상이.
1: 쥐상이에요.
0: 저도 쥐상이에요.
1: 아, 약간 있어. 네. 우리 둘 다 설치류과여가지고 약간 거기가 있죠. 우리가 동지애가 있어요. 네. 7223번님께서 오늘도 오전에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고 왔나요?
0: 오늘 오전에는 운동을 스킵했습니다. 오. 지금 어제부터 좀 잠을 못 잤거든요.
1: 아, 그쵸. 네,
0: 여기 신경 쓰느라고.
1: 아, 이것 때문에?
0: 운동

0: 제가 여행가 제이님을 한 작년 재작년쯤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부터 여행가 제이님 여행가는 영상들을 꽤 좀 보기 시작했고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갔다 왔었죠.
1: 맞아요.
0: 어디 갔었죠?
1: 일본 여행 갔다 왔죠.
0: 네. 거기 이름이 뭐였어요?
1: 이름이 뭐였죠?
0: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1: 전 너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름들이 헷갈리거든요.
0: 저도 지금
1: 마쓰야마였나?
0: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1: 그죠.
0: 저희 둘이 여행을 가서 한 2박 3일 이렇게 갔었죠.
1: 네, 맞아요. 2박 3일.
0: 그래서 굉장히 약간 정말 너무 도시적이지 않고 이제 한

0: 갔을 때는 우리 여행 가제이님이 정말 완벽하게 이 여행 플랜을 짜주셔서 저는 진짜 몸만 따라갔었어요. 아,
1: 또 슈퍼스타 오셨으니까. 아, 어, 너무... 그 얘기 또 하고 싶어요.
0: 어떤 거요?
1: 그 최근에 신곡 그 내셨던 거.
0: 아, 지금 이대로도 좋아.
1: 지금 이대로도 좋아 커버 앨범을. 사진을 제가 또 찍어가지고 그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0: 와, 진짜 여행 가서 너무 멋진 이제 해가 이렇게 지는 순간이었는데 네. 이제 우리 여행가 제이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 노래에 이보다 어울리는 사진이 없다 해서 제가 앨범 커버로 썼었죠.
1: 그러니까 원래 커버를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보시고 그 가사랑 너무 잘 맞는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또 커버로 쓰셔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아유,
0: 제가 더 고맙죠. 아유. 덕분에 앨범 커버가 나왔는데. 별둥이님께서 여행 너튜버 1세대 제이님 저 아주 오래전부터 구독하고 있어요. 첫 영상을 업로드한 게 거의 7, 8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너튜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1: 이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은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전 직장 생활 했었거든요. 네. 그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건 또 7개월 만에

0: 는 무료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휴가 얘기를 저희가 최근에 진짜 청취자분들이랑 많이 했어요. 뭐 조만간 바다로 갈 거다, 해외여행 갈 거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네. 여름에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갔던 뭐 여름에 가기 좋은 휴양 뭐 여행지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1: 아, 여름 하면 어쨌든 바다를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쪽이나
0: 강원도
1: 네, 뭐 삼척이나
0: 그렇죠.
1: 뭐 강릉 이런 데 좋아하고요.
0: 근데 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대단한 대답이 나오진 않네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남들 다 좋아하는 곳들 저도 좋아합니다.
0: 그래도 약간 남들이 많이 안 가는 곳들 중에서
1: 이색적인 곳이요?
0: 좀 이색적인 곳. 한 곳만.
1: 저는 좀 유명하진 않은데 네. 태안 추천드립니다.
0: 얼마 전에 태안을 간다고

0: 오래 하는 제이예요.
1: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좋은 기회가 와서 하게 됐습니다.
0: 아, 이 노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1: 약간 이제 또 여행을 제가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행지에서 만나는 그런 로맨스 와, 이런 걸 좀 담았어요.
0: 설렌다 이런 네. 거.
1: 그래서 이제 저만 부른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네. 여성 보컬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이제 너튜브어신데
0: 성함이 이름이
1: 젠젠바리님.
0: 젠젠바리.
1: 네.
0: 오호.
1: 그래서 이제 듀엣으로 같이 불렀어요.
0: 네. 네. 2025년에 발매된 젠젠바리와 여행가제이의 One More Day입니다. 아니 직접 이거 가사를 썼네요 보니까.
1: 네. 헉, 제가 나름 또 음악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0: 맞아. 노래 좀. 아니 그 빨리 그 내 거 커버한 거 올려 달라니까요. 공개해줘요.
1: 너무 부끄러워라.
0: 아니 좀. 아니 우리 공개하는 거 제가 설득 좀 해보고 있을게요. 자 젠젠바리 우영진의 One More Day 듣고 올게요.

0: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덕분에 여행도 가고 앨범 커버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1: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0: 6589번님께서 제인님 못하는 게 뭐예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몸도 좋고 여러분 몸이 진짜 좋아요.
1: 아닙니다.
0: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몸을 만져봤는데 바로 힘을 빡 주더라고요.
1: 누가 만지면 자동 반사적으로
0: 운동하는 사람은 바로 힘 주거든요.
1: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0: 아니 이 다음 거 읽어주세요.
2: 정연수님께서 우영진 멋지다 우리 형.
0: 아는
2: 동생이에요.
0: 아는 동생.
2: 제가 또 자랑을 했더니 이것도 듣고 있나 봐요.
0: 의리 있다. 네. 우리 연수님 들어보니까 저랑도 인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쵸?
2: 맞아요. 그 세시 뭐라 그러지?
0: 저희 밴드 이제 저희 공연 할 때 우리 이제 엔지니어 네. 분 MTR 엔지니어 분이랑도 지인이더라고요.
2: 맞아요. 겹지인인 네. 거예요.
0: 오, 좋아 좋아. 네. 김경민님께서 저 예천 옆 풍천에 사는 팬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옆 동네 출신.
2: 아유, 반갑습니다.
0: 좋겠다. 약간 네. 자랑스럽대. 옆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옆 동네는 뭐 하는 거예요?
2: 어디가 고향이시죠?
0: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2: 광주요? 네.

0: 맞다.
1: 안 맞아.
2: 안 맞아.
0: 진짜. 이거 다음 것도 읽어 소개해 주세요. 네,
2: 박강래 님께서 여자친구 목소리 뭐야?
1: 오빠, 내 목소리 왜 어때서? 내가 어때서?
0: 머드팽 님께서 여친 목소리가 사오정. 어때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사오정. 사오정인 여자친구 어때요?
2: 좀 힘들긴 하네요.
1: 여행 가자, 오빠.
0: 우리 8646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8646님께서 화성 우음도 추천해요. 대신 비 안 올 때 가세요. 사람들 많이 모르는 석

0: 괜찮네요.
1: 우리 다음 것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4000번님이 변산반도 추천해요. 오. 변산반도 은근 되게 좋아요. 근처 대형 리조트도 있고요.
1: 변산반도 가본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여긴 또 어디죠?
1: 오, 변산반도 제가...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아래쪽 아래쪽이더라고요, 많이.
0: 아, 그래요? 제가 국내 여행을 막 그렇게 많이 다니진 못해가지고 또 이런 생소한 곳은 잘 모릅니다.
1: 아, 이렇게 이제 여행가 제이님이 갈 곳이 이제 우음도랑 이제 변산반도 다음에 이제 가는 거 또 기대해 보면 되죠.
0: 갈 곳이 많네요.
1: 네, 가, 이 변산반도 나중에 이제 여행가 제이님이 가면 다 4000번님 덕분입니다.
0: 아, 4000번님.
1: 김나영님께서 삼척 이끼 계곡 여러분 꼭 가보세요. 이 여름 가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0: 삼척.
1: 아, 삼척에 이끼 계곡이 있나요?
0: 오, 이끼 계곡?
1: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모르는 이 정말 여행지가 진짜 많은 거예요. 와, 사실
0: 이끼 계곡 얘기만 들었을 때 좀 많이 미끄러워 보이는데
1: 단순하네.
0: 어, 왜?
1: 아니, 이끼 그 계곡에서 약간 구통 벗고 운동하는 콘텐츠 같은 거 하나 해보면
0: 구통을 벗으라 그래요?
1: 운동하면 벗어야죠. 나는 못 벗으니까. 아, 5364번님 것도 소개해주세요.
0: 네, 5364번님이 저는 옥천으로 냉면 먹으러 가요. 아, 냉면 맛있죠. 또 지금 여름에
1: 옥천 가보셨어요?
0: 옥천 가봤어요.
1: 옥천
0: 진짜
1: 어때요?
0: 완전 최근에 가봤어요.

0: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만들어질 거예요.
1: 진짜 너무 좋네요.
0: 1203번님께서 여자친구분이 해외여행을 주로 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국내 여행에 눈을 뜨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삼척 추천이요. 바닷물도 엄청 깨끗하고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니 여름휴가로 가보면 좋을 듯요. 이끼 계곡 가면 되겠다.
1: 아, 이끼 계곡 가면 되겠다.
0: 아니, 방금 사진이 너무 예뻤어요 정말.
1: 맞아요. 오. 이끼 계곡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삼척도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간지. 갈 걸 그랬어요. 이끼 계곡.
0: 저는 삼척에 노래만 하러 가봤지 놀아보질 못했던 것
1: 거기서
0: 같아요.
1: 뭐 하셨어요?
0: 페스티벌 같은 게 있었어요. 일로 가보고.
1: 저는 또 버스킹 이런 거 하셨나 싶어가지고.
0: 삼척까지 가서요? 네. 괜찮긴 한데 노력해볼게요. 우리 박성민 것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박성민 님이 여행 크리에이터 보면 저렴한 항공권 잘 예약하던데 항공권 싸게 예약하는 법 꿀팁 알려주세요. 와, 저 태한 사람이에요.
0: 아, 지금 우리 여행가제랑 통하는 게 많다. 이거 상공권을 싼 게 예약하는 법이 있어요?
1: 와,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0: 아, 뭐야. 이 사람 아는 게
1: 이런 거 진짜 어려워요. 아, 근데 저는 네. 이제 보통 이제 저렴하게 예약하려면은 한 두세 달 전에 예약하면은 저렴하더라고요.
0: 맞아.
1: 저는 막 즉흥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 다음날 갈 거를 그 전날 저녁에 예약할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비싸게 사는 편이에요 항상.
0: 피라서. 네. 피의 여행은 어쩔 수 없나 봐. 비싸고 위험이 네. 많아요. 제 경험담을 좀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예약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게 저는 한 곳에서 주로 예약을 많이 하는데 제가 분명 VIP래요.
1: 네.
0: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어플로 예약을 하면 더 싸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1: 이게 가격이 다르대요.
0: 그러니까 내가 VIP인데 나를 더 저렴하게 해주진 않더라고.
1: 왜 그러지?
0: 그래서
1: 어차피 이용할 사람이니까 비싸게 부르자.
0: 어차피 사람이 우리 거만 오니까 그냥 나를 약간 혹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사이트 혹은 한 핸드폰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맞아요. 들어갈 때마다 가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번 클릭했는데 10번 중에 한 번 가격이 한 몇십만 원이 훅 내려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어플을 비교해서 맞죠. 하면 또 가격이 다르거든요.
0: 우리 냥냥 펀치님 건 꼭 네. 한번.

0: 소녀시대 할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시간 진짜 빠르다. 나 여행 가자랑 한 3시간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저도요. 한참 떠들 수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1414번님께서 이거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2: 제이님 신림 난곡 사거리 근처 사실 때부터 구독했어요.
0: 디테일하다.
2: 저도 신대방역 근처에서 자취했었거든요. 이렇게 유명해져서 폴킴의 가요광장도 나오시고 제가 더 뿌듯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유명해져서 폴킴의 가요광장을 나오는 게 아니고 여행가 제이 너튜브에 제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2: 아닙니다.
0: 진짜로.
2: 아닙니다.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주시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픈한 적 있었어요?
2: 제가 그때도 자취 영상을 그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0: 영상을 올리니까
2: 여행을 못 갈 때여가지고 자취 영상 많이 올렸었거든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0: 해외로 추천을 바라시는 건가?
1: 네.
0: 저는 해외로 치면은 스리랑카 추천드립니다.
1: 너무 고난이도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얘기만 그 나라 이름만 네. 들었을 때는 네. 약간 인도 옆에 있어가지고 인도랑 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되게 사람들이 젠틀하고 또 한국에서 일했던 그 근로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한국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세요.
1: 오, 네. 스리랑카 한번 추천해드려봅니다.
0: 네, 추천드립니다.
1: 8904번님께서 저는 비 올 때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비에 젖으면 젖는 대로 그걸 즐기면서 제이님도 혹시 여행 중에 비가 와서 더 좋았던 곳 있나요?
0: 비가 와서 좋았던 곳이요? 와 이거
1: 또 카메라를 사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0: 네, 저는 또 비 오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컨텐츠를 찍으려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숨이 잘 안 돼요.
1: 아 수음 때문에.
0: 네, 수음도 그렇고 막 아, 좀 힘듭니다.
1: 네, 우리 제이님도 어쩔 수 없이 뼛속까지 넣어놨게. 아, 근데 비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장비가 젖으면 안 되니까.
0: 비가 와서 좋았던 곳.
1: 그래도 혹시 기억 중에 비가 와서 나는 안 좋아하는데 요날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0: 아 지금 막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1: 없다고 합니다. 네,
0: 좋았던 기억이 없었나 봐요.
1: 우리 김중영님 것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0: 네, 김중영님이 저는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 짐을 챙기는 파워 제이입니다. 늘 불안해서 늘 짐을 꼼꼼하게 챙겨도 놓고 가는 게 많아요. 제이님 같은 베테랑 여행 유튜버는 너튜브는 짐을 하루 전부터 챙기나요? 아니면 몇 시간 전부터 챙기나요?
1: 어때요? 짐을 언제 챙겨요?
0: 저는 출발하기 한 3, 4시간 전부터.
1: 대박이다.
0: 이게 미리 챙겨도 빠뜨릴 건 빠뜨리더라고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이분도 뭐 파워 제이라고 하셔가지고 미리 챙겼는데도 놓고 가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1: 아,
0: 미리 챙기나 3, 4시간 전에 챙기나 빠뜨리는 건 똑같고
1: 오.
0: 시간은 좀 이렇게 하는 거죠.
1: 나 결합한. 지금 너무 설득됐어.
0: 그죠?
1: 이거 진짜 맞는 말이긴 하다.
0: 그리고 진짜 막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빠르게 챙길 수 있고 시간 절약할 수가 있어요.
1: 아 시간 절약이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집중해서 빨리 챙기고
0: 네, 미리 챙기면은 또 뭐 챙겼나 뭐 챙겼나 그 다음날 생각하고 다음날 또 생각하고 하느라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1: 네. 네. 피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듣고 계신 제이분들 나 이거 공감할 수 없어 하면은 답장 주세요. 9031번님께서 이번에 여행 갔던 곳은 어디예요? 입국 다음날 방송이라니 가까운 곳인가요? 어땠어요?
0: 최근에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1: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0: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버렸네요.
1: 나는 본인을 위해서 우리는 괜찮은데.
0: 원래 이제 항상은 없습니다. 필리핀에
1: 여름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0: 우리 여행가쟁이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3부 그리고 4부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내일 저녁 7시 55분 첫 방송 예정인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 배우 윤유선 님이 나오십니다.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켜놨어요. 윤유선

0: 오셨던 작품 중에 어떤 작품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중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도 있는지, 윤유선 씨의 배역 기억하고 있는 거 있는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컵빙수 선물로 드립니다. 샵 8910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8: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1부 1805. 안녕하세요. 오늘 방학했어요. 그래서 반 애들 6명이서 놀았답니다. 카페 가고 노래방에서 18곡 불렀어요. 100점 4번, 99점

어쨌든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신 분의 사연이 왔는데 몇 학년쯤 되었을까요? 아무튼 학생인 건 분명하고요. 아,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18곡 중에 97점이 제일 낮은 점수. 와, 진짜 장래희망이 막 가수 막 케이팝 스타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1805 노 리플라이 한효주 Don't you know.

김범수 씨. 오, 귀하디 귀한 보라. 흐흐. 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운전 중이라 문자는 자주 못 보내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은 이렇게 출발 전에 보내요. 오늘도 잘 들으면서 퇴근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퇴근길 친구라고 하니 김범수 씨 퇴근길마다

지금 전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실 저도 쌍둥이거든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 사진 찍어 보내신 걸 보니 아, 얘네들이 딸 쌍둥이군요. 아우, 갓 태어나서 정말,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기 송아지인데 엄마 소가 이렇게 혀로 몸을 다 핥아준 것 같은 거예요. 막, 야,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5205. 그리고 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엄마한테 진짜 잘하세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국 스탠딩 넥스트 투 유 1224 이분이 퇴근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어우, 전국 씨 정말 월드컵 결승전 하프 타임쇼에서 진짜 멋있었죠. 그 무반주로 딱 그 리듬 속에 타고 딱 들어가는 야, 멋있었습니다. 4562 언니 처음 문자 보내 봐요. 지금

0: 일단 시끄러운 걸 너무 싫어하고 그런 곳에 가는 게 대체 뭐가 재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슨 고양이 마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부탁을 하시는데 에휴, 밥도 얻어먹었겠다. 따라가서 놀아드리자 싶어 알겠다고 그랬다. 그렇게 우리는 택시를 타고 덕천동으로 향했다. 가자마자 여성 두 분을 만나게 됐다. 자연스레 짝을 이뤄 자리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중 김 부장님이 살짝 불러내셨다.
1: 재근아, 사실 네 파트너 여성분이 마음에 드는데 너 괜찮으면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먼저 살짝 빠져주는 거 어때?
0: 안 그래도 피곤했던 차에 뭐 잘됐다 싶었다. 여성분들에게는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빠져나왔다.
2: 집에 도착해서 개운하게 씻고 눕는데 어이?
0: 전화가 울렸다. 아, 무슨 일이세요 또?
1: 야, 재근아, 큰일이다. 아까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분 있잖아. 아, 너 안 불러주면 나도 집에 못 가게 한다고 30분째 난리. 아, 네가 와야 해결이 된다. 빨리 와.
0: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가 툭 끊겼다. 아니, 야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할 수 없이 옷을 챙겨입고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 가보니 정말로 그녀는 난리를 치고 있었다.
3: 그 남자 불러오세요. 아니면 그쪽도 집에 못 가요.

분명히 웃기려고 하거나 관심 받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제가 그녀와 4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2년 차 부부로 예쁜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던 그녀. 알고 보니 저보다 연상, 그것도 6살 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집에 가서 김 부장 전화 안 받았으면 우리는 우째 됐겠노. 어느덧 50대가 되어 흰 머리카락이 많이 생겼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의 그녀. 흰 머리카락 내가 다 뽑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예쁜 공주랑 건강하게 잘 살자. 지연아, 사랑해. 왠지 좀 씩씩한 지연 씨가 약간 수줍은 편일 것 같은 재근 씨를 이렇게 리드하면서 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의 선물을 푸짐하게 챙겨드립니다. 애프터스쿨 디바.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벌써 윤유선 배우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9436. 윤유선 배우님을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뵙다니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팬이거든요. 저는 윤유선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손인사해주고 계시고요. 잠시 후 본격적인 인사는 나눌게요. 이혜영 씨. 와, 윤유선 배우님이 나오신다고요? 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디오를 꺼야 되는데 제가 소리는 죽이고 보라로 모습만 몰래 볼게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라서 아쉽지만 화면만 보는 걸로. 아, 그렇군요. 이혜영 씨 이어서 0625. 윤유선 배우님 늘 아름다운 연기 지켜보며 인별그램 팔로잉하며 자주 만납니다. 언제나 최고의 배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에 아마 팬이 곳곳에 계실 거예요. 뭐 왜냐면 활동한 지가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잠시 후에 새 드라마 사랑이 온다로 내일부터 다시 또 주말 저녁 KBS ETV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윤유선 배우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인상 깊게 본 작품, 역할 이야기, 목격담이나 미담 뭐든지 좋으니까요. 보내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팥, 아니 컵빙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차가운 세상, 다친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줄 것 같은 사람, 편안하고 여유로워 오래 함께하고 싶은 주말 저녁 같은 사람, KBS ETV 새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 배우 윤유선 씨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나름 각 분야에서 활동한다. 네. 처음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저도 오면서 언제 뵌 적이 있나 했는데.
0: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쵸?

0: 아이처럼.
1: 반갑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네. 우리 청취자 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면서 들었는데 네. 예, 보이는 라디오 저는 그냥 저 평소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네. 하고 왔는데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0: 저 협찬을 사
1: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실수하는 건가?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세요. 장은숙 씨가 아니 윤유선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봐요. 늘 그대로십니다.
1: 아유, 아유 멀리 오셔서 그렇습니다.
0: 민윤기 씨 엄마 연기 제일 잘하는 분이 오셨다.
1: 감사합니다.
0: 김대기 씨 예나지기만 어쩜 이렇게 똑같으세요.
1: 아 그런 걸로.
0: 그럽시다.
1: 아, 그럼요. 그런 걸로 고맙습니다.
0: 네, 우리가 수긍하면 되는 거죠 뭐. 0502 뭐라고요? 나의 이상형이 나오셨다고요? 우와 사랑합니다.
1: 아, 안목 있으시네요. 깊은 안목.
0: 제가 알기로 윤유선 배우가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역시 세월이 좋아요. 윤유선님이요? 7479 전에 가정음악 매일 들었는데 그만두셔서 와, 아쉬웠어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서 보니 좋네요. 그 얘기도 좀 나눠요. 라디오 네. 하셨던 얘기도. 민유경 씨 요리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품격 있으시고 오늘 핑크 너무 아름다우세요.
1: 아 고맙습니다.
0: 아 진짜 진짜 딱 요 계절에 입기 좋은 의상을 오늘 네. 맞아 이렇게 실내 들어가면 약간 좀 에어컨 맞아요. 바람 추울 수 있으니까
1: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0: 나의 사람이라는 뭐 그런 영화에 네. 뭐 이렇게 단체로 우르르 다니는 아. 아이로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정식 데뷔는 이장호 감독님의 너 또한 별이 되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얼마 전에 뉴욕 링컨 센터에서 한국 그 70년대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 몇 작품에 뽑혀서 네. 했습니다.
1: 어머,
0: 네. 그래서 진짜 어머, 나

0: 치면 아이유의 어린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노래, 율동, 아이고. 진행, 연기 못하는 게 없는 모든 게 다 잘 어울렸어요.
1: 아,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6살에 데뷔해서 지금 5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네네. 52년째 꾸준히 연기하고 계신 분은 윤유선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1: 네, 제가 진짜 일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막 이렇게 예쁘게 하려는 것보다 막 뛰고 놀다가 막 땀 흘리고 나가서 막 하고 호돌이와 토순이 할 때는 정말 너무 어린 애기여서 네. 뽀뽀뽀 같은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뒤에서 막 코딱지 흘리고 그런 게 다 찍혔었다고 엄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지금 자료화면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52년을 연기를 하셨는데 오랜만에도 세 작품째예요. 사냥개들 2에 유미의 세포들의 그리고 신입사원 강회장의 네 번째 작품이네요. 이제 7월인데.
1: 아, 네. 사전 제작하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일하는 게 점점 더 좋은 것 같아요.
0: 점점 더?
1: 네, 네. 그리고 대본, 아직도 이렇게 좋은 대본을 보면 설레이고요. 이런 감정 하나하나 표현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오히려 어떤 취미 생활보다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필모를 보면 쉬거나

0: 축하드려야겠네요. 네. 네. 50년 직업을 찾아주셨어요. 맞아요. 이모가. 네. 이모가 이쪽 관계자셨어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때 이모 학교 대학 다니고 계셨는데 네. 그냥 뭐 이모 눈에는 조카가 예쁘니까 네, 권해 주셨고 또 오디션 갔는데 맨날 집에만 있다가 막 어른들이 예쁘다 하고 막 시골로 가고 막 지붕에도 올라가고 뭐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아, 그런 어린이였구나. 네. 예. 그러다가 이제 2026년에 벌써 네 번째 작품 KBS ETV 새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로 네. 내일부터 내일. 여러분을 만납니다. 네, 네. 이 작품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사랑이 온다는 저는 홍석구 감독님하고 지금 두 번째 작품인데요. 감독님하고는 미녀와 순정남 주말 같이 했었고 이경희 작가님이 오랜만에 쓰는
0: 미사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1: 미사 예. 네, 뭐 상두의 학교
0: 맞습니다.
1: 가자 고맙습니다 뭐
0: 맞습니다
1: 엄청 많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미니를 쓰시고 주말을 쓰시고 어쩌면은 그 전에 KBS에 쓰셨던 꼭지 같은 그런 따뜻하면서도 또 그 미니 시리즈의 사랑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가족 얘기와 사랑 얘기가 함께 담겨 있는 작품이어서 대본 굉장히 설레이고 깊고 아름답고 그런 작품이라서 또 하게 됐습니다.

0: 현재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모른 척하는
1: 오.
0: 냉철한 엄마이기도 해서 연기하긴 좀 어렵기도 합니다.
1: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죠.
0: 네. 네.
1: 그 속이 어떻겠어, 엄마 속이 내 아이들인데. 야, 듣기만 해도 재밌는데요.
0: 그죠?
1: 그게 여러분 내일.

0: 하고, 예.
1: 이 무슨 겸손입니까?
0: 아니, 아니, 진짜로. 예. 그리고 또 어쩌면은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제 못된 게 좀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좀
1: 조심하고.
0: 더, 예, 조심하게 되니까. 예.
1: 사람 누구나 자기 안에 이렇게 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면들이
0: 그런
1: 있으니까.
0: 거 있잖아요.
1: 그럼요,
0: 예,
1: 그럼요.
0: 맞아요.
1: 장은숙 씨가 내일부터 해, 효. 몇 시에 해, 효. 여덟 시에 해, 효. 하셨습니다.
0: 아, 센스 많죠.
1: 남편 그 맡은 분 배우 이름이 권혜효. 예, 8시 방송인데 제가 알기로 내일만 1회라서 7시 55분에 방송한다고.
0: 아,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아,
1: 1540 전 남편과 현 남편 얘기해 주셨는데요. 성격만 봤을 땐 네. 실제 남편분은 둘 중 어느 캐릭터에 더 가까우세요?
0: 아, 권혜효 씨 캐릭터하고 네. 류승수 씨 캐릭터. 아, 저희 남편은

같아요. 예, 미소년 같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쓰는지 마음이 콕콕 와닿고 따뜻해지는 마음이어서 참 좋아하는 또 뜨거운 싱어지의 우리 음악 감독이기도 하셨던 잔나비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퇴근길이 아름답길 에너지 팍팍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벤슨 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eautiful Things.

0: 어떨까요? 아련하고 애틋하다. 야, 이런 감정은 오래가거든요. 그냥 좋다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애틋하고 아련하면 이거는 콕콕 마음에 와 닿는 거거든요. 김용화 씨, 목소리가 잔잔하신 게 너무 좋아요. 금희 님도 반하겠어요.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밤 프로그램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1: 밤 프로가 더 아침보단 좋은 것 같습니다.

0: 분들이 다 그렇게 드신다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질문 권문경 씨, 윤유서님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1: 아, 뭐 저는 일할 때 일할 때 제일 재미있는 것 같고요.
0: 아니 진짜 그러시대요.
1: 네네, 네.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네. 가끔 바느질 할 때.
0: 바느질을 뭔가, 좋아하세요?
1: 네, 집에 있을 때 그냥 그 제대로 된 바느질은 아니고요. 뭔가 좀 수선할 거. 뭐 단추를 다시 단다거나 만족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 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키.

눈을 빙 둘러싸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별빛으로 방을 가득 채우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And if you feel like night is falling, 만약에 당신이 밤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둠이 내려온다고 느낀다면,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들렸어요.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입니다.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내려온다고 느껴진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 두려움을 느낄 때라면 이라는 것과도 통하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당신이 연락하는 사람이 내가 되길 바란다. 이해되시죠? Cause I believe that you could lead the way. 당신이 길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라는 소절까지 들어보셨어요. 네, 이처럼 단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Banners의 Someone to You.

있죠. I just wanna be someone. 좋아요. I wanna be somebody someday. 이렇게 I wanna be somebody someday. 언젠가는 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차근차근 떠올리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need someone by my side. 이런 말과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이 노래들 이어 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꽁스꽁스, 오늘의 사연은요 최지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우연히 SNS에서 외국인들이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봤어요. 바로 마리오의 Never Say Goodbye. 햄디 아시나요? 이 노래가 드라마 마이걸 OST였는데 듣자마자 추억도 나서 마이걸 OST로 쭉 신청해봅니다. 조관우, 상어를 사랑한 인어. 마리오 Never Say Goodbye. 상어를 사랑한 인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알죠 알죠. 마이걸, 이동욱 씨, 이다혜 씨 주연한 드라마. 저도 이때 정말 빠져서 많이 봤고요. 근데 요즘에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왜 유행하는 거예요? 그 옛날 드라마 속에 청순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보다 그 서브로 나오는 뭐 최정환 씨, 커피 프린스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분들, 정려원 씨, 예,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드라마 그 장면들이 제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뜨는데, 마이걸은 제가 풀하우스를 최근에 그래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아, 근데 마이걸은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들 들으면 아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것 같습니다. 지수님의 짝꿍 노래 바로 듣고 오죠. 조관우, 상어를 사랑한 인어. 마리오, Never Say Goodbye.

네, 지호님의 짝꿍송 두 곡, Tattoo, All the Things She Said, 그리고 마네스킨, Back In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오, 느낌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신나는 분위기가 비슷한,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다 라는 게 느껴지는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478님, 파리 여행하러 인천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듣는 상아. 10일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올게요. 돌아와서 또 만나요. 아, 너무 부러워요, 진짜, 5478님. 저는요, 유럽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가봤구나. 그 출장으로. 튀르키예 간 거 말고는 뭐 이렇게 여행으로 진짜 유럽도 못 가보고 저 미국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생각보다 가본 나라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이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 좀 많이 부러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많이 해주시고요. 아, 파리 하면은 뭐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제가 만약에 파리에 간다면 저는 막 여행지나 관광지 같은 데는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 노점상 같은 데서 테라스

설날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부인 되는 날. 오늘을 위해 육아하는 동안 화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도 꼭 참고 견뎌왔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여유롭게 헤어 세팅도 하고 백화점에서 새로 산 원피스도 입을 거다. 유부녀라 봐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 만족이니까 누구보다 예쁘게 꾸밀 예정이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그 핫하다는 성수동에 가서 브런치도 먹어주고 저녁 땐 야장에서 소맥도 한잔 때려줘야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페퍼톤스의 새벽 열차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6956님, 1학기 기말고사 시원하게 망친 아들, 새로 산 지 일주일 된 휴대폰 시원하게 깨먹은 남편이 오늘 중복이니까 이따 삼계탕 끓여달라고 하네요. 열불 터집니다. 너희 둘을 끓이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뭐 꼭 날이 더워서 기온이 높아서 뭐 습해서 더운 게 아닙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고 가슴속에서 열불이 올라올 때가 참 많죠. 여기 라디오에는요 6956님과 비슷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뭐 콩의 문자, 우리 아들도 시험을 망쳤다,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사고 쳤다, 사연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나만 속 터지는 게 아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중복, 이따가 삼계탕을 끓이시더라도 닭다리만큼은 양보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첫곡 박지훈의 가버려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토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 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타임. 조정식식 아마큐어. 비가 오나 햇살이 비추나 정식의 컨디션은 늘 맑음입니다. 최고의 주말을 여는 가창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사 대신 식식을 넣어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목상 드리는 사전 힌트. 솔직히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명실상부 90년대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모

쉐이크 아우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도 아시겠죠?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오늘의 문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가사도 좋고 노래 제목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맞춰주신 분들 1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곡 렛츠고!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머리칼처럼 곱게 묻혀진 파김치, 그리고 한 단으로 이렇게 예쁘게 탁 묶어가지고 그 짜장라면과 함께 그 파김치를 막 계란까지 반숙으로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그냥 라면이랑도 파김치가 참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그 쪽파가 지금은 좀 이제 대가 굵어졌죠? 약간 좀 이렇게 야들야들 할 때 그때 이제 파김치를 싹 달달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매콤해가지고 뒷맛으로는 혀를 탁탁 쳐주고 너무너무 맛있겠네요. 그 햄이랑 비엔나 소시지 알죠? 비엔나 소시지 탁 구워가지고 그 이제 케찹을 한쪽에다 착 뿌려놓고 밥을 그냥 바로 지어가지고 호호 불면서 비엔나 소시지랑 밥을 탁 먹고 조금 느끼하네 할 때 그 파김치를 그냥 줄기째로 뽑아가지고 입에다가 끝에서부터 촥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입을 한번 싹 씻고 반복 20번 반복 너무너무 맛있죠. 쪽파 농사에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4800님 다들 주말에 놀러 가는데 저는 딸기 모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식대가 있으니까요.

Yes, yes, yes. My name is 정식. My name is JCS.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drop the 신청. Let's get up. 여러분의 짜증, 걱정, 고민, 더위 그리고 신청곡까지 가리지 않고 다 접수합니다. 드랍 더 신청곡 7월 넷째 주 신청곡 차트 렛츠 고! 7288님 조조 영화 보러 가야 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문화생활 오랜만이라 신나네요 하셨는데, 또 이렇게 날씨가 예측이 안 되고 습하고 더울 때는 영화관 괜찮습니다. 오전부터 영화관. 저도 조조 영화 본 지는 오래됐는데 뭔가 낭만적이네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주말 시작 해피하게 하세요.

8679님 TV 뉴스를 보다가 광고에서 아침에는 조정식의 FM 대행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얼른 찾아왔습니다. 활기찬 아침을 여기서 시작하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힘찬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많이 뒤척이셨죠?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 낮에도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장시간 야외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맞아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춘천 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더디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0: 한겨레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이열치열 뜨거운 남자 서정민입니다.
0: 네. 그리고 추석쯤 태어나 축하하기 어려운 당신은 FM 당신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명절 같은 남자 유기성 PD입니다.
0: 네. 자, 지금 이제 시점이 서정민 기자님의 생일을 3일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3: 야, 어떻게 하셨어요?
2: 이맘때 올해도 왔습니다.

0: 천장에는 멜론 케이크가 지금 좀 들어왔고요. 자, 서정민 기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손 빌고 쳐보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축하 축하 축. 네. 아, 이렇게 또 생일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또 소소하게 또 이벤트도 또 하면서. 예. 네. 자, 피디님은 이제 올해 예. 생일이 당일에 챙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저는 뭐 항상 그쯤이라서 뭐 네. 어렸을 때는 계속 뭐 시험 기간에 걸치고 뭐 연휴에 걸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서정민 기자님도 네. 방학 때 항상 생일이셨겠어요?
2: 그렇죠, 방학이죠.
3: 방학하고 나자마자 생일이네요, 거의.
0: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좀 많이 못 하셨겠어요.
2: 그 방학 때 주로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또 한번 파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요즘은 생일에 뭐 꼭 하시는 이벤트 있나요, 가족들이랑?
2: 없습니다.
0: 아니 뭐 그래도 미역국을 뭐 같이 먹는다든지, 네. 아니 뭐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2: 저녁에 뭐 하고요, 케이크로 소소한 이벤트를 하죠 집에서.
0: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자, 오늘 뮤직 업로드 플러스 얼마 전 그 초복대 일인데요.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께서 겪은 일입니다. 초복의 생일이셨는데 가족들이 초복인 거는 알고 생일인 건 몰라서 엄청 서운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기자님도 이제 또 양력 셋이니까 네. 뭐 이렇게 가족들이 헷갈리는 거나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거나 하는 일은 아직
2: 네, 그런 일은 없으셨죠?
0: 우리 유기성 PD님은

0: 님의 선곡에 이어서 이젠 PD님의 선곡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초경량 노래입니다. 어떤 네. 해석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1: 초경량. 저는 하늘 높이 저 높이까지 올라갈 만큼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의 풍선. 아. 풍선을 타고. 이게 가사처럼 이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이제 풍선에 약간 뭐 날아가는 거 보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이상하게. 네. 그래서 그 풍선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저도 뭐 저희 아이들 얘기 잠깐 하자면 한 6살, 7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때쯤 되면 애들이 갑자기 풍선을 불어보겠다고.
0: 오, 직접.
1: 근데 이게 뭐 안 되죠, 사실. 풍선 부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0: 힘이 꽤 들어가죠, 처음에. 네. 딱 불릴 때.
1: 초등학교 좀 지나가야지 이게 되지. 하는데 뭐 볼만 빵빵해지면 얼굴은 시뻘개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에 그 침 범벅인 것도 이제 아빠가 또 불어야 되고.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그 얼굴에 시뻘거지는 귀여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풍선이 또 우리도 예전에 공개 방송할 때 풍선 만들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여기 앞에 오면은 저희가 아이들

0: 느낌이죠. 그리고 리메이크 곡인데 이 노래도 나온 지 거의 20년.
1: 그렇죠. 거의 이게 원곡처럼 느껴지긴 하죠. 다섯 손가락 노래가 워낙 예전이니까.
0: 맞습니다. 네, 유기성 PD님의 1라운드 선곡은 동방신기의 풍선입니다.

0: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고요. PD님의 선곡에 이어서 자 이제 다시 서정민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1: 네, 아까 뭐 풍선도 나오고 했는데 이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비눗방울이 떠오르더라고요.
2: 그러네요. 비눗방울. 네.
0: 맞아요. 더 가벼운 걸로 가져오셨네요. 풍선보다.
1: 네. 어릴 때 정말 비눗방울만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았던 맞아요. 기억도 나오고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잖아요. 이제 여름은 락 페스티벌의 계절 아닙니까? 가면 비눗방울 총 같은 거 갖고 온 사람도 있어.
0: 맞아요.
1: 막 그 쏘면서 하면 또 분위기가 아주 살아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비눗방울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0: 오.
1: 직역을 하면 행복한 버블, 행복한 방울 뭐 이런 뜻인데 이 노래는 알고 보면 세탁기 광고에.
2: 맞아요. 우리가 많이 광고에. 들어봤던 노래.
1: 맞아요. 거기 쓰인
0: 그냥 노래. 사람들이 노래 들으면 이 노래 세탁기 이러죠.
1: 그렇죠. 네. 세탁기 광고를 위해 만들었는지 아니면 노래가 원래 있는데 세탁기 광고에 쓰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2: 궁금하긴 하네요.
1: 예, 그렇게 나온 노래입니다.
2: 노래가 느낌이 엄청 가볍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2: 산뜻하고.
0: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듣고 유기성 PD님의 3부 마지막 선곡 또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0: 이분은 좋은데 노래 자체는 그렇게 뭐 가벼운 느낌은 아니다. 그렇죠.
1: 오늘 그 초경량 노래가 네. 주제이기 때문에 우효의 민들레를 네,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선곡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두 곡씩 들어봤고요. 응원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을 응원하는 한 분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효의 민들레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준비한 노래 소란의 살 빼지 마요.
1: 아, 우리 또 음식 얘기를 했는데 또 묘하게 이어지네요.
2: 그렇죠. 자, 소란의 살 빼지 마요 선곡을 해주셨고 우리 유기성 PD님은 어떤 곡 골라주셨습니까?
3: 저는 가벼움하면 떠오르는 동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에 펄펄 나는 새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 더 가벼운 거 이제 새지만 더 가벼운 느낌은 이제 새의 깃털이 아닐까 싶어서 그 새 깃털에 관련된 노래 가져왔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가져왔고 2024년에 빌리 아일리시가 발표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좀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답지 않게 좀 더 그나마 좀 가볍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베이스 쿵쿵쿵쿵 하는 게 이제
2: 치명적인
3: 트레이드마크인데 이 노래는 비교적 가볍고 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 역시나 이제 빌리 아일리시답게 묵직합니다. 근데 요즘 새들은 보면은 참새가 사실 제일 가볍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참새도 요즘에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1: 아 참새가
3: 잘 안 피해요 사람을.
1: 아 그래요? 예, 참새가 비둘기나, 원래 엄청 그 반을
3: 빠는데 까치, 까마귀, 박새, 뭐 즉박구리, 참새 요즘은 다 사람을 잘 안 피하는 좀 특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친해졌네요.
3: 네, 마,

0: 네,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선곡이었습니다. 소란의 살 빼지 마요에 이어서 피디님의 선곡 빌리 아일리시의 버즈 오버 피더까지 쭉 듣고 왔고요. 자, 오늘 마지막 대결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기자님, 어떤 곡입니까?
1: 마지막 곡은 노래 그 자체로 가벼운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을

0: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KBS, KBS, KBS 난 조정식의 FM댕진.
3: 네, 조정식의 FM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준비한 노래는 쭉 다 들었고요. 승자 네. 발표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초경량 노래가 주제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 다음 주에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대결은 유기성 PD를 대신해서 FM대행진의 막내 김란 PD가 출전할 예정이고요.
4: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3: 01년생 젠지 P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남양주부터 양양까지 4시간 20분,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40분 걸리고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예상됩니다. 먼저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남양요금소부터 서종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이후 동산요금소부터 춘천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진입하기 어렵고요. 동곤지암과 대신쉼터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부터 양지터널까지